말을 했습니다. 너처럼 돈도 없고 장래성도 없는 사람에게 내 딸을 줄 수는 없다. 그러니 당장 짐 싸들고 나가라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농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나는 날 농장 주인이 헛간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예전에 짐이 잠을 자던 자리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이름이 제임스 A. 가필드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은 그 당시 미국 제20대 대통령의 이름이었습니다. 초라한 행정만 보고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내쳤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내면 속에 엄청난 포텐셜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보고 사람들을 볼 때에 내면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내면 속에 뭐가 있는가,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혹시 관계가 막히게 된다면 1차적으로 오래 참음이라는 패스워드를 갖게 되면 그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오직 당신이다 라고 하는 패스워드를 갖게 되면 여러분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내 성공의 도구가 아니라 당신 자체가 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할 때에 슬사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함께 그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닫힌 관계를 여는 마지막 세 번째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더욱 사랑. 한번 사랑했다가 수가 틀리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사랑한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관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담고 있던 사랑의 의지가 어떠한지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사실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자비량으로 사역하면서 재물도 드렸고 자신의 시간도 드리고 에너지도 드리고 심지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고스란히 다 내어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너희는 오히려 나를 덜 사랑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당히 아픈 고백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몰라주고 오히려 배척한 그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 말 속에 담겨지는 바울의 진심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사랑했지만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다. You despised me.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너희들에게 다가갔지만 You rejected my love.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거부했다. But even so, 그럴지라도 I love you more and more every day.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매일매일 더 사랑하고 사랑하리라. 여기에 강력한 사랑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의지가 있을 때에 아무리 위험한 관계, 깨어지는 관계라도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가 있고 새롭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불구하고의 사랑 필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배척할지라도 나는 다가설려는 마음,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더욱 사랑하리라는 이 패스워드가 분명할 때에 여러분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더 좋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랑, 성숙한 사랑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다 미숙한 것입니다. 다 서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한번 문제가 생겼다고 거기에서 스탑하게 되면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더욱 사랑하리라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면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잘났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가 있나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을 잘 깨닫고 그것을 억셉트했기 때문에 사랑에 참여한 자가 있나요? I don't think so.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거절했어요. 잘 몰랐어요. 나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를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스탑하지 아니하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지 인간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을 보게 되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0: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랬어. 여러분 여기에 대단한 사랑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을 섬겼어요. 건포도 과자를 절교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하는 건포도 과자는요 아수르의 여신인 아스다롯을 숭배할 때 먹는 떡을 의미합니다. 즉 음행과 감각적인 배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순결을 더럽힌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민족이었어요. 다른 신과 짝하여 음행을 행하는 그 민족, 사실은 당연히 불의와 마땅할 민족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의 의지입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액션으로 호세아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또 집을 뛰쳐나가 음녀가 된 그 여자, 즉 고멜을 사랑하라고 분부를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멜이라는 이 여인은 원래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멜을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와 결혼을 시켰어요. 이것 자체가 사실 파격적이죠. 자, 그랬으면 이제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정숙하게 살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또 나가서 음란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냉정하게 버리고 관계를 꺼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또 집을 뛰쳐나가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여기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포기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나는 하나님을 리젝트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신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랑을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삭막한 것은요 바로 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사랑의 창으로 사람들을 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창으로 보지 않고 물질의 창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글리하게 보이고 잘못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자실에 한번 실었던 스토리이긴 합니다만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가 쓴 글 중에 엘리샤라고 하는 10살짜리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800만 명 중에 한 명에 걸린다고 하는 프로게리아라는 희귀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을 앓는 사람은 현재 지구상에 15명밖에 없대요. 수명이 길어도 20세를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 절망적인 질병입니다. 나이는 10살밖에 안 되었지만 엘리샤의 피부는 70노인처럼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머리는 벗겨졌고 다리는 구부러졌으며 코는 오그라져서 누가 봐도 괴물처럼 보이는 흉측한 모습이었어요. 이런 엘리샤를 보며 사람들은 외계인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괴물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마치 보배를 다루듯이 엘리샤를 가슴에 꼭 안고 입을 맞추며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I love you. 너는 나의 보배란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괴물처럼 보이는 딸이 왜 어머니에게는 보석처럼 빛나 보였을까요? 그것은 어머니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올바른 창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참 가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랑의 눈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자녀를 보고 형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입은 원수되었던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어졌던 어떤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패스워드는 우리 모두가 가슴 속에 품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배척할지라도 더욱 다가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갈 때에 성령님 나의 차가운 가슴 속에 이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눈물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그 사랑을 나의 가슴 속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이 사회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사랑의 회복이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분이 혹시 있나요?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이 아침에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떻게든 품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이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치료를 받고 나니까 깨끗함을 받았다,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그 약을 먹고 나았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저렇게 전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전할 때 복음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기쁨을 담대하게 전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지성근 강사의 일상생활 속 부르심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3: 아이를 낳지 않는 요즘 세대와 비슷한 문화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문화 속에서 거슬려서 아이를 낳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믿는다는 게 증거가 되니까 여인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함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혼인은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 이원론적인 가르침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물질과 육체에 관한 태도는 이원론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물질은 좋지 못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서 어떤 삶의 태도 윤리적인 입장이 나옵니까? 금욕주의, 금하는 것,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놓고 생각해봅시다. 금욕주의가 쉬운 일입니까? 다이어트가 쉬운 일입니까? 예? 저도 한때 19kg까지 뺀 사람이에요. 어? 근데 이 모양이 꼴이 됐다니까. 예? 이 금욕이라는 거, 이거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독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00에 두세 명이 금욕주의를 할 수 있어요. 금욕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나머지는 이원론적인 물질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금욕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기 때문에 이거 약간 생각을 빗듭니다.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혼은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빗듭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육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은 악하고 육체는 악한데 이 악한 이 육체의 영역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선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영혼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신다. 이렇게 살짝 비틀었죠? 에? 살짝 비틀고 나니까 삶의 태도가 전혀 반대극단의 태도로 갈 수 있습니다. 저기는 금욕주의지만 어떤 태도? 쾌락주의적인 태도. 그죠? 지 마음대로 자유 방임한 태도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원론에서 놀랍게도 전혀 다른 삶의 태도가 나오는데 이 선택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선택입니다. 그죠? 혼합주의적, 쾌락주의적 삶의 선택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영육이원론을 의지적으로 강한 쪽으로 발휘하지 않고 자기한테 편리한 쪽으로 발휘하게 되면 완전히 쾌락주의적인 태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강한 100의 두세 명의 사람들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소위 신앙적인 행위로서는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사 속에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도 보면 있잖아요. 아주 엄격하고 윤리적으로 그죠? 근데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 정반대에서 이렇게 걸어 다녀야 나도 정신을 차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강의 듣다가 힘들면 걸어 다니세요. 정반대 반대해서 에? 쾌락주의적인 그런 삶의 태도가 어떤 신앙적인 행태를 낳겠어요? 일반적인 일상생활 속에서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런 수련회 오거나 교회 가면 뭘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추구하는 거예요. 신비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막 이렇게 몰두하고. 그래서 신앙적인 행태에 있어서 삶의 행태에 아까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신앙적인 행태로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로 이렇게 드러나게 됨으로써 진정한 복음과 신앙을 왜곡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관점은 물질과 육체에 대해서 그리고 삶과 윤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봅시다. 여기 보면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물질은 음식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물질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그다음 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러니까 아까는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한 것이라 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성경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여기 반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육체와 물질을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또 모든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냐?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게 뭐냐?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게 윤리적인 단어죠. 어떻게?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물질과 육체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질 때 그 삶에 있어서는 뭘 추구합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말씀과 그에 대한 반응인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돼야 되지 그것을 어떤 율법주의적인 어떤 신앙 형태나 아니면 신비주의적인 신앙 형태로 가는 것은 사실 그 근거적인 출발부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원론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그래서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이원론에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 용어들이 상당히 이 이원론적인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 있죠? 여러분, 영생.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뭐가 영원히 살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죠?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예,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 손 좀 들어보세요. 구원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조금 달라지네요, 모양이. 영생 얻을 자신 있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 구원이라고 표현한 그것을 마태와 마가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생이라고 표현했어요. 난 구원을 믿고 받았는데 아직 영생은 못 받았어?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갔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해요? 영원히 사는 걸 생각해요. 실존적으로 영원히 사는 게 가능합니까? 죽잖아요. 우리가 애입니까? 다 알잖아요. 아입니다. 아닙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실존적으로 우리는 죽고 우리의 육체는 죽으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요.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산다는 사상을 우리는 영혼불멸 사상이라고 부르죠. 기독교는 영혼불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입니까? 영혼불멸 사상은 이집트와 그리스의 사상이에요. 성경은 영혼 불멸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영혼은 시작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영혼이 시작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혼이 영원합니까? 오직 성경에서 영원한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영원합니까? 이천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 영원토록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차원의 의미예요. 어떤 차원이에요? 하나님 차원의 생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몇 차원을 살아요? 몇 차원? 우리 사는 차원? 3차원. 아니, 뭐, 이렇게 생각해. 3차원. 이거 3차원만 넘어서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몇 차원이라고 그러죠? 4차원을 산다고 그러죠. 근데 물리학적으로는 계산하여 몇 차원까지 발견했냐면, 제가 구글링한 결과 몇 차원까지일까요? 혹시 물리학도 있어요? 물리학. 또 있는데 내가 또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물리학. 11차원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계산하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 차원. 하나님 차원의 생명을 앞으로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받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며 하나님 차원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이혼론의 영향을 받으니까 육신은 죽고 페리시하고 멸하고 육신은 나쁜 것이고 몸만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남는 것은 영혼이라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전통적인 잘못된 영혼 불멸 사상을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받아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4: 내가 주여 주신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두고 또 나 보내신 이름이 된다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3: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성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너희 영혼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아니지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생을 얻었고 우리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차원의 생명을 이미 얻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몸으로 있는 이 동안에 그 생명을 얻어 살고 살다가 우리 육신이 죽을 때 죽었다가 우리 기독교의 영원한 최고의 소망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의 소망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 몸은 이미 영생을 경험한 몸이에요. 여기서. 그죠? 이걸 못 믿겠어요. 아, 정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시작.

0: 사도바울은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 할 때마다 성도들의 어떤 경험을 사용해요. 특별히 세례받았을 때 첫 번째 입교의 경험을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드라마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어떤 드라마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특별히 이제 물 침례의 경우죠. 보통 저도 침례를 할 때 이렇게 뒤로 눕히거든요. 딱 보면 물 속에 이렇게 눈 감고 있는 모습이 손을 이라고 있는 게 죽은 시신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금방 안 익히거든요. 세례를 줄 때 조금 눌러요. 좀 부둥부둥 하도록. 예. 그러다가 다시 일어날 때 마치 양수 터지면 막 하고 이제 생명을 시작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날 때 그래서 함께 사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생각나게 하는 건데,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보니까 그리스도 함께 된 존재가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다는데, 세례받은 성도라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앉아있어요. 여러분 나니아 엔데기 보셨죠? 나니아 엔데기. 에? 나니아 엔데기의 그 저기 옷장 있잖아요. 옷장. 옷장 안에, 옷장 안으로 들어가면 나니아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하늘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여러분 차원적으로 우리 3차원에 놓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차원을 생각해보세요. 엔티 라이트는 그것이 하늘과 땅이 만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경험을 세례를 통해서 하고,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 차원의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차원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혼론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서는 하나님 차원의 생명을 살 필요 없이 어디 가서 사는 거야?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 원래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것을 누리며 사는 자예요?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자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우리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감춰져 있으니까 아마 우리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는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자. 여러분, 우리 실존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혼론의 입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차원의 생명을 이미 주셨고 그 생명을 어디서 살아가야 돼요? 몸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영생의 차원, 하늘의 차원, 저기 있는 대로 위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직장에 취직해서 복사기를 밀고 그 다음에 커피를 끓이고 있어도 이것이 영생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박사학위 따고 어쩌다가 시집을 가가지고 애 똥기저귀를 빨고 있어도 그 똥기저귀 빠는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다 부질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 의미 있는 일은 뭐뿐이에요? 목회하는 일. 그리고 그러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일,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은 기독교 복음이 아니란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범한 삶에서 최선을. 왜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닌 것을 알겠죠? 평범한 삶 자체가 뭐예요? 영생의 삶이기 때문에. 평범한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소명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건데요. 단조로운 일이야말로 성품을 평가하는 시금석이다. 아주 허드레딜 단조로운 일을 영생을 가진 사람이 대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하는 것은 달라요. 제라드 맨리 호킨즈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걸음 세스랑을 손에 든 남자, 오물통을 든 여자도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그분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당신이 전심으로 모든 것이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오스 기니스. 주님은 우리가 일상적인 일, 보이지 않는 일, 보상이 없는 일 가운데 그분께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화려한 순간과 우리말을 경청하는 청중에게 있어 우리의 자아상을 찾지만 그분은 무대의 조명이 꺼진 상태에서 우리가 아는 평범한 일 가운데서 그것을 찾으신다. 여러분,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동이 와야 되는데, 전율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을 영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코스타에서 보냄받음에 대해 The Sent,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 어디로 보냄받아요? 뭐 이렇게 뭐 선교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죠. 우리의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선교지라는 것이죠.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어떤 차원의 삶을 살 것입니까? 하늘나라의 차원, 영생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하라.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이 이야기했습니다. 충만히 산 한 사람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충만한 일상, 하나님의 영광. 아시겠죠?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 BBM 방송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BBM 방송국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명함크기 ITL 카드는 BBM을 많은 분들께 알리는 좋은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팩에 10장씩 들어있는 ITL 카드, 여러분이 자주 오가는 곳에 비치해 놓는다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장씩 나누어 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저희 BBM 방송에 대해서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연히 저희 방송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ITL 카드를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 BBM 방송 홈페이지에서 전도 도구로 들어가셔서 ITL 카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척 스윈돌 목사님은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삶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고 추가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BBN 방송을 청취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1: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이 시간에는 애틀랜타에 있는 꿈꾸는 자 한인 침례교를 다니고 계시는 손종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곳에는 법이라는 것이 있죠. 법에 의해 질서가 세워지고 도덕과 윤리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법이 불편해요. 그렇죠?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법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교통법이 없다거나 아니면 있는데도 내가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운전한다면 어떨까요? 편하죠? 편해요. 마음껏 그냥 달리고 싶은 대로 달려보는 거예요. 100마일, 200마일 막 달려보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불구자가 되거나 생명의 보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교통법은 교통법을 지켜야 그때 내가 생명을 지킴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국가에서 제정한 헌법, 경찰이나 검찰에서 말하는 민법이나 형법, 군인들이 지켜야 할 군법 등 어느 한 곳에도 예외 없이 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 법을 지키면 보호를 받고 못 지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안전과 보장이지만 어기는 사람에게는 족쇄가 될 수가 있고 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 법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알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참 많은 종류의 법이 있는데 법 중에 가장 무서운 법이 무엇일까? 법 중에 가장 무서운 법. 잘못한 사람들에게 살인자들에게 주는 사형법이 가장 무서울까요? 법 중에서 가장 무서운 법이 무슨 법인가 하면 씹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이게 참 무섭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법, 가장 무서운 법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부메랑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부메랑 뭔지 아시죠? 이쪽에서 내가 휙 던지면은 그것이 저쪽으로 뱅글뱅글 돌아서 다시 내 손으로 오는 V자식으로 된 플라스틱 장난감이 바로 부메랑인데, 이 부메랑 법칙,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은 씹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을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장 무서운 법칙이 바로 이 법칙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동해보복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행한 그대로 갚아주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친 자가 있으면 상대에게도 해를 끼치고, 누군가 내 것을 훔쳐갔으면 나도 상대의 것을 훔쳐야 되고, 누군가 내 자식을 때렸으면 나도 그 집 아이를 때려야 되고, 누군가 나에게 사기를 쳤으면 나도 사기치고, 신체상의 피해를 입혔든지 아니면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했든지 내가 당했으면 당한 만큼 그대로 상대에게도 되돌려주라는 것, 이것이 바로 동해보복법입니다. 아, 목사님 그렇다면 그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이 법이 제정된 동기를 짤막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행여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또는 오해받았을 때, 손해보았을 때,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그에 대한 안갚음으로, 그래 나도 똑같이 해주게 해주마 라는 그런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수극으로 펼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거죠.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는 말이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무서운 복수혈전 같게 보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미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 당시에 가능하면 모든 이 사람들에게 더 큰 손해와 싸움질을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동해보복법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근본적으로 이웃이나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든 법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못 이해했고 그래서 복수하면서 원수를 갚으면서 너 나에게 이렇게 했어? 어디 그렇다면 한번 두고 보자. 나도 못 참지. 한번 해보자 이거지. 어디 두고 보자. 뭐 이를 갈면서 복수를 하려고 아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때가 됐다 하면은 감췄던 발톱을 끄집어내서 내가 당한 것만큼 아님 그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게 하는 이런 죄악을 우리가 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하라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의를 잘못 이해하고 왜곡한 인간들의 실수, 죄의 영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관계가 힘들고 어렵고 점점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나쁘게 변질되어가는 이유는 원수를 원수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품들 때문에 더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받은 그대로 되갚아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 인간관계가 힘들고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인생이 힘들고 범사가 안 풀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아야만 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함. 그래서 내 인생조차도 틀어져 버리고 만 것 아니겠는가? 나의 허물과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허물과 잘못들은 정당방위로 합리화시키면서 상대방은 무조건 잘못했구나 라고 정죄를 해버리는 나의 죄성, 예.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100가지 1000가지는 다 그렇게 눈에 잘 들어와. 근데 내가 잘못한 것들은 너무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못된 습성들. 항상 보면요, 우리가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객관성이 없이 주관적으로 나 자신, 우리의 입장만, 주장만 내세우는 이기적인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왜곡한 것까지는 둘째치고라도 여전히 그 말씀 그대로 이는 이로, 예, 눈은 눈으로 이렇게 동해법어법을 그대로 실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참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율법 속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주먹은 주먹으로 대신 갚으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더 큰 사고와 죽음과 손해보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주어진 것이지 그렇게 보복행위 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취지는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법을 주셨고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피해가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게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요구하시는 교훈이고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고 행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말씀들은 생각하지 않냐고요. 계속해서 그냥 말 그대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런 나쁜 것들은 잘 배워요. 참 희한하죠. 예, 나쁜 것들은 잘 배워요. 좀 자녀들 키우다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노 안 가르쳤는데도 그냥 노 싫어 이런 얘기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예, 나쁜 것들은 참 빨리 배우는 것들 이상해. 이런 것들이 바른 교훈 다른 가르침은 외면하고 삐딱선 타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알고 행함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악으로 원수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누가 나에게 비수를 던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 죽어도 상종 안 하려고 하고 죽을 때까지 마음에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잖아요. 내 생명이 단축되는 거고 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고, 제 아무리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면 마음이 편하다, 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외쳐보지만 여전히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상한 것이 사람이구나. 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나쁜 길로 가고 있고 그것을 지적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것,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안 고쳐지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이 고쳐지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이것이 구약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달라졌다는 표현보다는 왜곡되었던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터인데, 이 왜곡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러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산상수훈으로 불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레위기 24장과 신명기 있는 말씀을 다시 풀어서 해석해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라는 것. 무슨 얘기예요? 보복법에 의하면 내가 맞았으면 상대를 때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히려 내가 이쪽을 맞았으면 이쪽도 대라는 것. 다시 말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른뺨을 맞으면 나도 때려야 돼요. 예. 그래 직성이 풀리고 그냥 분이 풀린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적 개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맞았느냐? 이쪽 마저 대주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둘째, 또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곡된 것들을 풀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둘째는 이거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라. 여기서 속옷은요, 와이셔츠라든지 바지와 같은 일반 평상복이에요. 겉옷은 뭐예요? 그 위에 입는 코트입니다. 코트. 이 중동 지역에 낮과 밤의 기온이 심하다고 하죠. 밤에는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겉옷을 밤에 이불로도 사용을 해서 추위를 감싸고 피하는 용도로도 사용했었는데, 그래서 이 겉옷은 속옷보다 조금 비싸요. 그리고 좋은 것들을 입고요. 그런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속옷을 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겉옷까지 줄 줄 알아라 라는 얘기예요. 될까요? 내가 오늘 저녁에 추운데 내가 내 추위를 막기 위해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덮을 것인데 내 이불을 다 줘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바르게 너의 것을 나누어 줄 줄 알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가져라. 예, 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주님이 하고 계시네요. 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요, 로마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갑니다. 갈 때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고, 아 여보셔, 내가 너무 무겁습니다. 당신 이것을 좀 나 대신 짊어지고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법으로 되어 있었대요. 법으로. 그래서 이 1마일을 들고 상대방에게 가져가게 하시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붙들고 내 물건을 좀 1마일만 들여다 주십시오 해도 괜찮았었어요. 거절을 못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나도 할 일이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당신 물건을 왜 들릅니까? 말할 수가 없게 돼 법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군인이 자기 물건을 지고 가는데 이것이 가볍다면 가벼운 물건을 옆 사람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무거우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거우니까 굳이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아도 될 것이라면 안 시킬 터인데, 시킬 수밖에 없는 무거운 일, 이것을 가지고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심리까지 가지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도보로 그냥 평소 걸음으로다가 오리를 가려면 아마 몰라도 3시간은 걸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심리를 가지래요. 그러니까 5시간 이상 같이 동행해 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중노동이지만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내가 조금만 시간을 내서 내가 조금만 마음을 써서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줄 줄 아는 자가 되어라.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거절하잖아요. 아, 내가 바쁜데요. 난 모르는데요. 난 관심 없는데요. 부탁했을 때 거절당하면 참 이게 무한해요. 상호간 서로 다 좀 좋지가 못한데. 나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과 제가 신앙으로 산다라면은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했을 때 거절을 하지 말고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군가가 너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돈을 꾸고자 할 때 주라는 얘기예요. 여기 구하는 자와 꾸고자 두 정의가 나오죠. 구하는 자는 그냥 달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꾸고자 한다라는 것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무언가 달라고 할 때도 주고 꾸어달라고 할 때도 꾸어주고 이 두 경우가 다 어떤 상황입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청을 거절하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너를 드리라는 거예요.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을 드리라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도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네 원수와 네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원수로 여기지 말고 사랑하라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그 뒤에 있기도 있지만 동해보복법에 대한 구약의 무서운 이 율법을 잘못 왜곡된 이 법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풀어서 해석을 해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라는 말인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어렵죠? 아,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속 뒤집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상종조차 하기 싫은 사람, 저 왼수 같은 인간인데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분노하면서 그냥 입에 거품 물어가면서 여전히 그리스도인 정신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주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갔던 시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나는 양보가 되고 나는 손해를 보고 주님의 이름이라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보하고 손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동해보복법 대신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잘못 이해하고 잘못 실행하고 있는 법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해주셨고 행동 강령을 산상수훈 속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 부분이 여러분과 제가 이 법이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바르게 효력을 나타내면서 살라라는 겁니다. 법이라는 건 뭐예요? 효력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이 만들어졌으면 그 법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려는 노력과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충 형편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어설프게 믿지 말고 생명 걸고 생각을 바꾸고 관심 대상을 바꾸고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으면요 딴 것 없습니다. 예수를 죽이게 되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파괴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가 갈라지는 일에 동참을 하고 공범이 되어도 그것에 대한 죄책감 느끼지 않고요. 무엇보다 여러분과 제가 진지하게 알아야 할 하나는 어설프게 믿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죽는다니까요. 내 가정이 죽고요. 내 자녀들이 죽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대충 믿고 언제까지 두고 보자 이를 갈면서 그런 심보로 언제까지 세상 욕심 버리지 못하고 언제까지 무너지고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그냥 내 인생의 바운드리를 정해놓고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완전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것 같고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어 옛사람과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 아까운 세월 값지고 가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짧은 시간인데 그죠? 우리 얼마나 살겠습니까? 짧은 시간인데 왜 여전히 사람 냄새 풍기며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하나가 되었지만 한때 독일도 공산 통치를 하던 동독과 자유 통치를 하던 서독으로 분단 국가가 되었을 때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갈라져 있을 때 한 번은 동배를 인해서 많은 쓰레기를 서독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서독으로. 그때 서독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그보다 더 많은 쓰레기 더미를 동독으로 보내면서 복수를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쓰레기 대신 캔과 음식과 빵과 우유와 통자림을 잔뜩 실어서 동쪽으로 동베를린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는가 하면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는 법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많은 것을 보냈다고 합니다. 멋진 말 같아요. 이게 맞아요. 내가 나라는 것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날 때예요. 그렇죠? 내 속에 있는 내 생각과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나예요. 예,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나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쁨과 웃음과 행복이 있으면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분노와 복수의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러 이걸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일진데 내가 예수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타인에게 알릴 수 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배 참석했다고? 내가 직분 받았다고? 아 이래도 집사요 장로요 목사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타인들에게 보여지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이해해 주는 것,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받아주고 소화시킬 수 있는 멋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예. 환경이 나쁘지만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질비하지만 그래서 고민거리가 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화시키며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같이 있는 모습 아닌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돌아가셨죠? 남아공의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이야기입니다. 인권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이 수감되었다는 사실, 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갇혔는가 라는 이 생각 때문에 늘 분노가 감옥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구출하려고 변호사를 세웠는데 변호사가 어느 날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살만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만델라 이 사람이 아주 불평을 했죠. 여긴 지옥이야. 지옥 같아서 못 살겠어. 환경이 너무 나빠. 분노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변호사가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롱과 멸시 받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 내용을 읽는 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분노해도 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을 알게 되면서 주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되겠지.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질문을 합니다. 힘드시죠? 어떻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달라진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같은 천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변호사가. 아니, 어떻게 그만큼 개선이 됐습니까?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감옥은 그대로 차갑고요. 음식도 마음에 안 듭니다.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지만 내 안에 분노

0: 있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있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즐겁게 살자고요. 기쁘게 살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여기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안달복달하면서 내가 해보려고 그냥 그렇게 매달려 보아도 풀리지 않는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내일 세상 종말이 온다 할지라 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정도 큰 그릇은 돼야죠. 간장종기처럼 작은 일 갖고서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살아가는 좁은 안목을 좀 버리자라는 것이죠. 동해보복복과 열매 맺는 삶은 전혀 상반된 내용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분명 동해보복법은 무서운 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풀어서 해석해 주신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신 이것 역시 지키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그렇게 사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이기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이고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여러분과 제가 살다가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은 애틀랜타 꿈꾸는 자 한인 침례교회 손정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이 운명론이나 회의론이 아니라 바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환경을 개척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는 사람이 중생하는 것, 거듭나기 위해서는 깊은 영적 수련과 수행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거듭남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거듭남과 중생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54편 말씀으로 부당한 밀고를 당했을 때 When you're wrongly scolded by others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시편 54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며 현악으로 연주하도록 지은 시입니다. 마스길은 묵상시며 교훈시입니다. 한두 번 읽거나 듣고 흘려버릴 말씀이 아니라 곰곰이 묵상하고 되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굉장히 긴 제목이 붙어있죠. 배경이 중요한 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을 통해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변하는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시편 54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불순한 동기로 남을 괴롭히는 인생이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4편은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하는 시입니다. 본문을 더욱 잘 이해하려면 반드시 사무엘상 23장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인기를 시샘하여 그를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계속 도망다니다가 어느 날 십 광야에 숨었는데 그런 사실을 그 주민들이 사울 왕에게 밀고했습니다. 보상이나 특혜를 바란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직접 다윗을 추격하여 잡아서 왕에게 넘기겠다고 맹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며 낯선 자들이 일어나 자신을 친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낯선 자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성도는 나그네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낯선 자를 환대하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들을 포악한 자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Ruthless라고 하는 단어는 무자비하단 말입니다. 인정사정이 없단 말입니다.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단어는 공산주의자나 이슬람 테러리스트에게 어울리는 단어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생명을 수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살리려고 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수색하는 자들이었죠. 우리는 사람을 찾되 살리려고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수색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거짓되고 잔인하고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밀고를 당했습니다. 다윗이 죄가 많아서 사울왕의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입관은 인과응보 사상이었습니다. 죄가 많으니 고난이 온다는 것이었죠. 욥의 친구들이 죄 없는 욥을 공격하고 정죄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볼 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다윗은 그들의 눈에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도망다니는 중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친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던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접을 수도 있고 목회자가 교회를 사임할 수도 있고 자녀가 대학시험에 낙방할 수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보다 더한 일들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억울하고 지친 사람을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어깨에 납덩어리를 달아버리거나 혹을 붙여주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의 출세, 승진, 이익을 위해서 남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질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갑질은 마귀의 특징입니다. 성도는 갑질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나비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섬 사람이셨습니다. 무슨 섬인가요? 나비섬입니다.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나비섬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섬 사람입니다. 나비섬. 십광야 사람들은 그들에게 도망온 다윗을 환대하거나 사랑으로 섬기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사울왕에게 밀고 하여 다윗을 사지로 몰아넣고 그를 억울하게 만들었으며 자기들의 불순한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며 나의 행복을 이루려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건물 가신 분들은 전세금 가장 저렴하게 받으십시오. 한두 달씩 탕감해 주십시오. 힘들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더욱 궁지로 모으는 계획이나 말들을 삼가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나의 말과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편 54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문제를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하면 소극적으로는 스스로 낙심하거나 적극적으로는 남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분들도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잘 아는데 정작 너무나 잘 알아야 하는 하나님을 의외로 너무나 모릅니다. 연속극도 잘 알고 아이돌 가수도 잘 알고 세상 물정도 너무 잘 아는데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소극적으로는 낙심하고 그것이 발전하면 적극적으로는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오히려 감사하게 되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타락한 위기의 원인을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결론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부르짖었고 4장 6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도전하고 6장 3절에는 결론적으로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시편 54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1절에 보니까 나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최고의 변호사십니다. 모든 로펌의 변호사들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 있게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변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기도응답의 약속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목소리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세 번째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능력과 사랑으로 자녀를 도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네 번째로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고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백성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려는 자들의 악을 그대로 갚으시고 그들을 멸하시지요. 7절에 보니까 여섯 번째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시련의 골짜기, 침체의 늪에서 끌어올리시고 새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일곱 번째로 7절에 보니 하나님은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은 받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4편을 관통하는 세 번째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는 낙헌제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은 놀라운 서원을 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낙헌제란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즐겁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Voluntarily and willingly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free will offering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즐겁게 기쁘게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낙헌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사랑에 비하면 내가 드리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보잘것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더욱 많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나컨제 인생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다가 고갈되는 인생이 아니라 샘솟듯이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게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부어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는 나컨제 인생을 다윗처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0: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고생을 딛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상이 되면서부터 날마다 묘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곡두새벽에 일어나 마당에 있는 무거운 기왓장들을 뒤뜰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옮겨놓았던 기왓장들을 다시 마당으로 옮겨놓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였습니다. 우연히 그 광경을 보게 된 친구가 어이없어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어려웠을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함이네. 지금의 편안한 생활에만 빠져서 나태해질 정도라면 하물며 남의 앞날을 걱정하는 정치를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께 가졌던 마음, 즉 초심을 잃어버려서 겪는 실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찬양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68번째 산정현 교회 언덕을 걸어 올라오는 사람은 분명 주기철 목사였다. 그는 평양경찰서로 갔던 것처럼 당당하게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1: 아유, 목사님, 어서 오시라요.
2: 집사님, 야, 내가 없는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이렇게 오래간만에 뵈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1: 예, 저 지옥 같은 곳에 있는 동안에 어디를 하셨습니까?
2: 아유, 아닙니다. 지옥은 무슨 지옥이요. 내가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았는데요. 찬송 잘하라고 외놈들이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나 비록 몸은 그곳에 가 있어도 마음은 천국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 걱정들 많이 했죠.
1: 예, 역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감옥도 천국 같다고 하니까니. 자, 어서 들어가시라요.
2: 그래요. 이거 얼마 만에 오는 교회당입니까? 자, 올라갑시다.
1: 예. 예.
3: 아니, 뭐이가 어디래요? 참으로 목사님이 나오셨단 말입니까?
4: 아이고, 그래요. 기르키 말고 교회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지요. 참말입니다.
3: 그저 내를 믿을 수가 없구만이요. 아이, 우케 목사님이 나오실 수 있었디요?
4: 못 믿겠다면 어서 저 교회로 가보시라요.
3: 기래야 갔습니다. 자, 가시자우요. 예.

0: 목사님! 아이고,
1: 장로님! 그간 잘 계셨습니까?
0: 오갯 내래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잘 있겠습니까?
1: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경찰서에 간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그러십니까?
0: 아, 그런데 그 경찰서에서는 그...
1: 나 호강 많이 했습니다.
0: 호강이라니요? 예. 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1: 보세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장로님이 그 넣어준 사식 먹고 그게 호강 아닙니까?
0: 아, 제가 죄송하구만이요. 우린 건 목사님이 기런데 들어가 계신데 너무 과하게 살았습니다. 참으로 고주지 죄송합니다.
1: 아휴,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 좋은 시간을 가졌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나저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었죠?
0: 목사님이래 안 계시니까니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고작 이래도 우리 성도들이래 장로님들의 말을 잘 따라주어서 얼마나 감사한디요. 모두 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1: 아, 그랬군요. 내가 나온 게 다 우리 성도들 기도 때문이라. 네,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2: 목사님!
0: 어휴, 목사님!
1: 아휴, 조장로님!
2: 그래, 쓰셨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1: 아, 제가 무슨 일을 했다고 몸이 어떻다니요? 괜찮습니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2: 아유, 스승이라니요? 아, 지금은 목사님으로 제가 모시고 있는데 그런 말씀 마십시오.
1: 아이고, 내가 안 쓰려고 해도 자꾸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2: 그래,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허저거거,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셨는데 교인들 모두 모아놓고 잔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2: 그래요. 역시 우리 유계준 장로입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자, 갑시다, 목사님.
1: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내가 뭘 잘했다고 잔치입니까?
0: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신 게 없다니요. 목사님이래 일본에 당당하셨지 않습니까? 기꺼이 큰일이지 않습니까? 기론이 잔치를 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
2: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0: 자, 곧 내래 준비하겠습니다. 가시디요.
2: 그래요.

0: 이거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원 이거 안 나가겠다는 조선진과 그걸 또 내보내라는 상부와 이거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하는 건지. 아니 주기철 왜 내보내느냐고 왜? 에? 조사도 아직 안 끝났는데 에? 도대체 이거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1: 벤저
0: 에?
1: 뭘 그리 혼자 중얼거리고 있나?
0: 아닙니다.
1: 주기철 때문에 그런가?
0: 주기철을 풀어준 이유를 전 아직 모르겠습니다.
1: 그래 한국말이 어렵지? 아직은 때가 아니다.
0: 때가 아니라니요? 아니 그런 자를 잡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겁니까?
1: 그지 않아 잡겠다고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지 않나.
0: 그냥 집어넣은 김에 족치면 뭔가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려보내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거.
1: 된적.
0: 예.
1: 그래서 너는 아직 멀었다는 것이다.
0: 아직 멀었다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맞는 것 같은데.
1: 주기철은 어차피 우리 손아귀에 있다. 그 말은 우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자를 우리가 명분을 세워줄 필요는 없지 않나? 어차피 그 자는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우리 손에 말이다.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6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두 아이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조각배를 타고 그 아이를 구하러 나갔다가 자신의 아들과 또 다른 친구가 있음을 발견하고 마침내 아들을 포기하고 그의 친구를 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 아들의 친구는 아직도 믿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의 친구를 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다라고 찰스 스터드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 달라라고 말이죠. 어떻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ITL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죽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저희 웹페이지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과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심으로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 그 구원의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에서 28장 말씀입니다.
4: 제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토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여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매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 주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끼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배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신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5: 제28장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 써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데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요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에서 28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6: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니.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BBN은 어느 방송보다 청취자들의 참여와 동력이 많은 방송입니다. 방송국을 운영하는 비용의 전부가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필요한 장비를 보내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해주시고 많은 설교가들이 헌신적으로 프로그램을 맡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BBN을 알리고 소개하는 홍보사역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BBN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바로 당신도 어떤 형태로든 BBN과 함께 사역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웹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오늘 1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6장 1절과 2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됐습니다. 바울은 처음 더베로 갔다가 그 후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젊은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이 만남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운명적인 만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은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알고 있었고요. 그는 그의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디모데를 주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자기와 함께 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한 팀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로 이렇게 구성된 전도팀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랬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때 행한 방법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인 디도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에게 할례받도록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에 바울은 디모데를 그의 전도여행의 수행자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는 디모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불필요한 비난이나 논쟁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이렇게 했죠. 사실 원해서라기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이끌어갔던 거예요.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뭐 할례가 그 어떤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어라기보다도 유대인 어머니를 둔 그에게 그것이 하나의 문제시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0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말씀인즉슨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불필요한 장애들을 제거하고 또 모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이것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하였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한 번 더 이해를 해야 할 겁니다. 할례는 디모데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 대한 디모데의 사역이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의식을 행하게 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4절로 5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또다시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세운 교회들을 방문했을 때뿐 아니라 다른 지방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인데요.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졌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6절로 가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어요. 갈라디아는 이 모든 곳을 포괄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저는 바울이 이 지역에서 북쪽으로 옮겨갔다고 봅니다. 그 당시 보통 아시아라고 불리우는 지역은 에베소가 있는 남쪽을 가리킵니다. 사실상 에베소는 아시아 지방의 주요 도시가 되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때 소아시아를 순회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그 이상 매우 인구가 많았던 지역이었고 실제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커다란 상업지역이었고 행정구역이었으며 훌륭한 지방을 두루 순회한 다음에 그 후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마음속에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우리는 성령께서 그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참 매우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바울은 그곳에 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때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연히 만일 그가 남쪽으로 갈 수 없다면 그는 북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철저히 믿고 쫓아갔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비두니아, 흑해가 있는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지역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지요? 그곳 역시 인구가 많은 도시들이 즐비하게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많은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 지역이 어딥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들이 소아시아 곧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시고 북쪽으로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비두니아죠. 이게 북쪽입니다. 가는 그러한 곳도 이제 사실 막고 어찌 보면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이제 남은 방향, 그것은 서쪽 방향밖에 없는 것은 이제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서쪽으로 옮겨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 그렇게 가던 그 걸음을 사도 바울은 이제 멈추게 되었고 왜냐하면 그 지점에서부터 계속 가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점에서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8절을 보실까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그 당시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고 있는 동안 바울을 만났다면 또 만났었다면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었겠죠. 바울 선생님, 당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대답 아니었을까요? 위대한 사도여 선지자인 바울이 선교사인 바울이 갈 곳을 모른다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선교여행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출발했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요. 물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왜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계획보다 지금 뭡니까? 성령의 계획이 그를 인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추구하며 나가는 바울의 그 걸음걸음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어요. 오직 성령의 계획에 따른 성령의 인도함만이 그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바울을 아시아에서부터 끌어내어 그를 유럽으로 옮겨가는 거대한 힘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 다음 절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6장 9절이 사도 바울이 전도의 사역을 분명하게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 나가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부름을 받는데 이 마게도냐는 요즘으로 말하면 에게의 바다 건너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에게의 서쪽에 있는 유럽 지역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그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계신 겁니다. 저는 왜 바울이 동쪽으로 인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우리나라에까지 오지 않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서쪽에 있는 유럽으로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때 성령께서는 바울을 아시아 쪽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유럽으로 보내셨을까요? 물론 그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 어쩌면 이미 아시아의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 전도를 하고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있잖아요. 전해지는 바로는 그 도마가 어디에서 순교한 거로 알고 있죠? 인도에서 순교한 거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추측해보건대 이 동쪽으로는 어느 정도 이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가서 전도여행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을 서쪽으로 이끌어 가셨다 보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것은 그 당시 어쩌면 이미 아시아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인 면에서 보아도 아시아보다는 당시 세계 문화와 영향력을 주도했던 유럽에 바울이 파송되었던 것이 어찌 보면 선교 전략상 합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보는 것이죠. 이제 9절,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마게도니아, 즉 유럽 쪽으로 이렇게 트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고요. 이제 16장 10절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했어요.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한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것이 그들이 말이죠. 또 혹은 그들에게 혹은 그가 혹은 그에게 이런 표현이지 우리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우리라는 표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이제는 그 팀에 합류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선교팀은 이제 새로운 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사총사가 되었던 거죠.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의사 누가 이렇게 함께 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은 복음을 싣고 유럽으로 건너온 천국 대표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16장에서 쭉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선교의 사역이 선교의 발걸음들이 옮겨지게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데 자 11절로 가보세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랬어요. 여기서 네아폴리는 연안에서 조금 떨어진 내륙 도시를 말해요.
12절을 가보세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로마의 시민지였습니다. 이곳은 로마 총독이 거주한 곳이었죠. 여기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관습을 지켰고 라틴어를 말을 했습니다. 이곳은 로마인식으로 사는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럽에 그들이 도착한 이 첫 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요. 바울은 유럽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전략적 요충지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한 훌륭한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다루게 될 때 배우게 될 것입니다만 이 교회는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바울도 이 교회를 아주 사랑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교회는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랬어요. 성 밖의 강가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그곳에는 한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처가 마게도니아인의 환상 때문에 바울이 유럽으로 오게 된 것과 어떤 관계가 있지 않나 궁금하게 여겨지는데 우리는 바로 그 마게도니아인 기도처를 지키고 있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 이름이죠. 루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죠. 그 여인을 이제 알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성에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했어요. 두아디라 이것은 소아시아 지역의 한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경고를 하게 되죠. 일곱 교회 중 하나의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그곳으로부터 이곳까지 건너왔습니다. 이 여인을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했던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의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남다른 지도력도 있었고요. 또 그것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루디아는 그 기도처의 지도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유럽에서 최초로 그리스도께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는 루디아의 남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주변 어딘가에 있었을 것임이 틀림이 없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자가 집안에 남편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루디아의 가정에서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녀가 그런 여인이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의 가정 전체가 그녀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그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거기서 귀숙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녀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얼마 동안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섬길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어지는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돕는 것이고 부를 창출해낸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이것을 단지 어리석은 미신 행위로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리라고 봐요. 이 소녀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이와 같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어쩌면 시간이 흐를수록 귀신의 역사는 더욱 교묘해지고 커지지 않겠는가 보는 거죠. 그때 바울이 만난 이 소녀는 바로 귀신이 들렸던 소녀였습니다. 그 귀신의 역사로 그 소녀는 점을 쳤는데 근데 그 소녀는 누구로부터 고용된 노예였어요. 이 소녀의 주인들은 그녀로 말미암아 이제 뭐 점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었던 거죠. 계속되어지는 17절로 19절입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는지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랬어요.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그만 그녀의 주인들이 돈을 못 벌게 되었다고요. 수입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아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한 예로 만일 여러분들의 돈 지갑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빼앗아 간다면 여러분 그냥 보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주인들에게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지가 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던 거죠. 20절로 21절이에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여러분,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식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사실 이러한 일들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그곳에 간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도 않게 그 소녀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입처가 끊어지자 그들을 체포함으로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어떤 일이 그 후로 벌어지게 되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눌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P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P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막을 벗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죽는다는 말이죠. 죽음이 임박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이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영혼이 깃들어 사는 집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을 장막 또는 장막집이라고 묘사합니다. 장막이라는 말은 텐트라는 말이죠. 근데 많고 많은 집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천막집이냐? 천막집은 여러분 튼튼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이 딱 그렇죠. 우리 육신이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같지만 결코 오래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은 장막집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는 우리의 영혼인데 우리의 영혼이 이 몸 안에 깃들어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의 영혼이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이제 나는 지금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기록된 내용은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제 이 베드로 후서를 그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그의 유언이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가 사랑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를 생각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생각나게 하려 한다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왔습니까? 세 번 나왔어요. 12절에 나오고 13절에 나오고 15절에 나옵니다. 생각나게 하려 한다. 예. 뭘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들에게 뭔가를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런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에 중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기 전에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 말을 지금 세 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 전후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게 될 이 세 가지는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유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 첫 번째는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상반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하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그러한 뜻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구원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야구로 하면은 1루를 밟는 것과 같은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구 선수가 타석에 서서 이제 날아오는 볼을 쳤어요. 쳤는데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 공이 여러분 관중석까지 날아가서 홈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타자가 너무 좋은 나머지 1루를 제대로 안 밟고 그냥 2루, 3루 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웃이에요. 아무리 공을 잘 치고 아무리 홈런을 쳤었어도 1루 밟지 않으면 그거는 무효입니다. 그건 아웃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에요, 구원이. 그런데 구원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이 구원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구원 받았는지 잘 시험해 보라 그 말이에요. 너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지 너희가 정말 구원 받은 사람들이 맞는지 그걸 스스로 확증하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은 그래도 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정말 좋습니다. 어느 교회 나가세요? 네. 정말 좋은 교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물론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신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해야 하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구원받은 사실이 있어야죠. 구원받은 사실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근거를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 문제를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경험에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두면은 어떻게 되느냐?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했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는 고백이 안 돼요.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정말 믿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원의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건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천국 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뭐 천국을 봤습니까? 가보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 100번, 1000번을 읽어도 확신이 안 생겨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신 사람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죠. 그래서 아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으세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신성한 성품과 관련된 덕목들을 말합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지금 방금 소개된 여기 나오는 덕목들, 이런 덕목들이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것들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10절 하반절과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족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어지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수하지 아니한다. 심각한 죄 범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환영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려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덕목들, 이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겠다고 여기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권의 확신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권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엇으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그 열매가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이런 열매가 없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열매가 없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왜 나에게는 회개 합당한 열매가 안 나타나지? 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안 나타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심을 품게 돼 있어요. 사탄이 의심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런 것은 그 앞에 나오는 신성한 성품에 해당하는 덕목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여기 나오는 이런 덕목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열매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과 같고 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잘 못하고 이런 신성한 성품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영적인 맹인과 같고 그리고 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과 같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 갖기가 어렵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면 계속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죄 지면 안 되고 죄 짓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생활을 계속 살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더 열심히 알아가고 또 신성한 성품에 해당하는 덕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아지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구원 받은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첫 번째 말이에요. 구원 받은 것을 확실하게 해라.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자,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라고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의 그 위엄을 봤죠?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적이 있죠. 그 자리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았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로구나.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것을 보았지요. 보면 17절, 18절 계속 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예수님이 높은 산 위에서 그의 얼굴이 햇빛과 같이 빛이 나고 그의 옷이 정말 하얗게 눈부실 정도로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사실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옛날에는 겁쟁이였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거룩한 삶을 삽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말하기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는 사람이 여러분 죄나 짓고 뭐 세상의 쾌락이나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떳떳한 삶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은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확실한 예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이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여기에 더 확실한 예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것은 앞에서 말하는 더 확실한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서 살라, 지금 그런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등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샛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19절 보시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무엇이고 샛별은 무엇일까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샛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면서 살아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사도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을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이 자기네 생각대로 막 써서 이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진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66권짜리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써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1600년에 걸쳐서 42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1600년에 걸쳐서 42여 명의 사람들이 썼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틀린 게 없어요. 모순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주제가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 썼다면 그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저자가, 예를 들어서 한 저자가 한 20, 30권 책을 쓰잖아요. 그럼 자기가 써놓고도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책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의논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흐름이 있어요. 틀린 게 없어요. 모순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들어서 영감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셔서 이 성경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원저자가 하나님인 책 성경 말고 또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 책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다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쓰기는 사람이 썼어요. 모세가 쓰고 베드로가 쓰고 사도 바울이 쓰고 사람들이 썼어요. 그런데 그들을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기 보면 성경 해석을 사사로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보면 그 다음 내용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거짓 선생들, 교사들이 나오게 됐느냐? 성경을 엉터리로 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단들이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 해석할 때 여러분 잘해야 돼요. 성경 잘못하면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멸망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하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살라.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고 이 말씀을 생활 가운데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오늘도 길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빈 한국어 방송은 인터넷을 사용한 라디오 방송입니다.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듣는 온디맨드가 아니라 스트리밍으로 24시간 계속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웹페이지를 통해서는 실제로 방송 프로그램보다는 그 외에 청취자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실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교리들과 성경적인 기독교 가정에 대하여, 그리고 온라인 성경이나 천국으로 가는 길 또는 이주의 좋은 소식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BBN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정보들과 제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방법들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방송 들으시면서 저희 웹사이트를 사용하신다면 더욱 유익하고 알찬 방송 듣기가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과 받은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요, 지금은 응답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응답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감사야말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막혀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찬양을 들으시면서 축복받는 통로를 활짝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삼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람 언약,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다윗 언약 그 모든 언약들은 결국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모아져요. 그래서 그 언약들을 다 완성하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 어린 양 전반부 말씀입니다.
0: 곡은 굉장히 신나는 곡이었는데 내용은 굉장히 무서운 곡입니다. 이런 노래 하면 미쳤다고 하는 거죠. 아니 실직을 했습니다. 은행에 잔고도 없어요.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신난다고 여호와로 인하여 뭐 기뻐하고 저러고 찬양들 정말 그래요? 이 위선자들이에요. 완전히 위선이. 순 거짓말 한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고 은행에 잔고가 없고 지금 뭐 일을 못하고 양식은 아침 먹으면 저녁을 걱정해야 되는 이러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진짜로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의지가 담긴 내용이에요.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이거 절대 이렇게 안 돼요. 양식 떨어져 보세요. 뭘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지금 원망이 나오죠. 어떻게 찬송이 나올까요? 이 불가능한 일을, 이 불가능한 찬송의 일을, 이게 이 하박국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께서 그대로 이루어내시겠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자기 의지예요. 이거 불가능해요. 찬양대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요. 찬송 듣고 아멘 한 여러분들도 한 명도 이럴 수 없어요. 혹시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칠까 겁나고 두려워요.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 말씀 나에게 임하지 마라. 이러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러한 찬송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내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멘 소리가 줄어들 줄 내가 알았는데 그렇게 되는 자들은 결국은 뭘 고백해야 되는가가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자,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에 못 박혀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사내들인 공인은 대단한 근세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단한 근세를 가졌기 때문에 만약에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지 않았다면, 식민지로 지배하지 않았다면 사내들인 공에서 바로 예수를 처형할 수 있어요. 근데 처형할 권한을 뺏어버렸죠, 로마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빌라도에게 사형해달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에 그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언제 죽이려고 했어요? 유월절을 마치고. 유월절은 죽이지 말자. 왜? 유월절에 죽이면 사람 많이 모이는데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유월절 끝나고 조용할 때 몰래 잡아서 죽여버리자 라고 사내들은 고개가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유월절에 죽어야 된다. 유월절에 못 박혀야 된다. 희한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유월절에 죽이지 말자 그러는데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언제 죽는다고 그래요? 유월절에 죽는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형제도 아직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안 한 게 뭐 몇십 년 된다 그러던데, 사형제도가 있는데, 판사가, 야, 너 사형 언제, 뭐, 오늘이 며칠이죠? 8월 27일 맞습니다. 너 8월 27일 날 사형시킬 거야.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형 당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나 8월 27일 안 죽고, 나 8월 25일 날 죽을래.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 이 말입니다. 그것은 유월절에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지를 지난주에 한 두 곳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희생되어야 되는가를 성경 찾아가면서 말씀드린, 너무 길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같이 참석하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몇 장 얘기하면 대충 감이 잡혀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안 그러고 보세요, 찾아보세요, 이렇지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려면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성경 부산에 읽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유월절 어린 양, 이게 성경의 핵심이며 주제가 되는가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근세와 그 능력 안에 있어야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돼요. 어린 양의 피, 그 안에 있어야만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다워요. 그래서 아예 신명기에서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왕을 세우려면 너희 백성 가운데 왕을 세우되 왕은 뭘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말과 병거를 많이 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나라의 왕의 힘이라는 것은 은금이 많아야 되고 마병이 많아야 되고 아내가 많아야 돼요. 그게 힘 있는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거 많이 두지 말고 왕 옆에 뭘 두라 그랬어요? 율법서를 두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힘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무엇으로 유지되는 나라요? 어린 양의 피로 유지되는 나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일 때에 그 출애굽의 마지막 열 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살아남고 그 피가 없는 집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의 정체성, 나라의 정체성은 항상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짜도 달력도 바꿔버린다니까요. 유월절을 기점으로 오늘을 그 해의 첫 해가 되라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과 그 초막절이 있지만 이 절기들도 다 유월절에 연결된 명절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것은 항상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개혁이 일어날 때 유월절 철두철미하게 지켰고, 신앙생활이 해이해질 때는 유월절을 아예 안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피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구약 전체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는데 타락하기 전에 이미 하와를 만들 때에 아담의 어디서 하와를 만들어내죠? 옆구리에요, 옆구리. 이 옆구리에 살과 살을 찢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는 거죠. 이건 타락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아담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이미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교회가 만들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기독교 연합에서 이제 질문한 게,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얼마든지 근거가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 옆구리에 창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은 것이 우리에게 효험이 되는 것이고, 그게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일서에는 그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타락하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희생이 먼저임을 이 역사 속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미 영원전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실 것을 이미 영원전에 언약하셨고요. 그게 성경 안에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도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오실자의 표상인 아담의 희생으로 하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인데 제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 찾아가죠. 다음 달에 결혼할 사람 잘 들으세요. 타락하기 전에 이랬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넌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보셨어요. 아담아, 네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찾은 게 아니잖아요. 너 지금 뭐 하느냐? 예, 제가 하나님 뵙기가 너무 두렵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아니, 네가 뻘거벗었다는 것을 누가 알게 했느냐? 선아가 따먹었느냐? 예, 제가 따먹었어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주어서 따먹었습니다. 딱 이렇게 나와요. 살아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뱀이 주어서 만들었어요. 뱀이 주어서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뱀에게는요, 묻지도 않아요.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게 장세기 3장 15절 이게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신학자들 원시 복음 처음 나오는 복음이라. 그러니까 뱀의 후손 그 사탄의 머리를 누가 깨버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오신 분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원시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뭘 알았어요? 뻘거벗었다는 것, 부끄럽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 타락하기 전에는 뻘거벗었으나 뭘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은요 자기를 치장하기 위한 역사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치장하기 위한 역사예요. 여러분 원래 옷이라는 것은 고대의 옷이라는 것은요 추위를 막기 위해서 또는 벌레를 막기 위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은 역사예요. 그런데 요즘은 옷이 어떤 역사가 돼요?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는 역사로 바뀌어져요. 끊임없이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옷의 색깔이 다 달랐습니다. 왕의 색깔이 옷에 다르고 그 다음에 정1품의 색깔이 다르고 2품, 3품의 색깔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 옷으로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요 인간이 타락하고 났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를 가리는 역사입니다. 이게 모든 인류의 역사예요. 뭐 문명이 발달, 뭐 문화가 어떠니 해도 결국 인간은 자기 손으로 스스로 가리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게 잘 포장했느냐. 그걸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근원적인 죄거든요. 여러분, 교회당에 나올 때 그냥 머리도 안 감고 뭐 화장도 안 하고 부시세요. 온 사람 아무도 없네요. 오늘 보니까. 왜 이렇게 멋있게 오셨어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예. 네.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요? 하나님 우리 껍데기 안 보시는데요. 하나님 우리 껍데기를 안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멋있게 갑초 입은 그 껍데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중심을 보시나요? 중심에 뭘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대 누가 안 온지 다 보인대 지금. 예, 몇 사람 결성했네요. 그러니까 우리 속의 중심에 우리 속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그거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증거가 뭐냐? 내가 나를 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윤리와 도덕으로 그 시대의 문화가 인정하는 착함과 의로움으로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누구에게 상 줘요? 회사를 잘 살리는 사람을 상 준단 말이에요. 교회에 오면 누구에게 상 줘요? 전도 많이 한 사람에게 상을 줘요. 그걸 선이라 그래요. 이게 전부 자기 지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살 그 인생들에게 놀랍게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 그러면 이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대요. 하나님 만들어서 입으셨대요. 그럼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짐승의 희생이죠. 짐승의 희생.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었을까요? 예? 짐승 어떤,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떤 가죽이 부드러워요? 양가죽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 설교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노회에서 저 터키하고 이렇게 바울 전도 여행지를 한번 여행할 적이 있었어요. 오래됐는데 그때 터키 갔더니 그 양가죽 터키에 양이 많아요. 그 양가죽으로 만든 옷이 좋다고 지금 한 움큼밖에 안 돼요. 아주 부드러워요. 이거 또 남자들 보고 막 여자 옷 같이 옷이 뭐 사주락 하는 거죠. 상당히 그때 뭐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상당한 비싼 가격이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데 카드 한번 끊었죠. 뭐 평생에 처음으로. 아 그거 갚는다고 고생은 좀 했습니다만은. 그 옷이 아직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오래됐는데. 진짜 한 주먹밖에 안 돼, 옷이. 근데 따뜻해요. 아주 부드러운 양가죽. 특히 양가죽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할 때 제가 특히 가보고는 아, 이거 양가죽이겠구나. 양의 희생으로 그 부끄러운 것 수치가 어떻게 해요? 가려지는 거예요. 나무 잎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양의 가죽.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후에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내용은 뱀의 후손의 특징은 무엇으로 우리를 가리라 할까요? 무화과 나무잎으로 가리라. 너 수치를 가리라. 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나가면 안 되잖아. 너의 행위로 너를 가리고 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주위를 성수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어제 누구와 통화했는데요. 이분이 볼일에서 이렇게 뭐 마산 창원 이쪽에 왔대요. 근데 토요일 날 빡빡히 일하고도 주위를 성수하려고 꼭 서울의 큰 그 교회당에 안수 집사님이시거든요. 그까지 올라가셨다 그래요.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또 맡은 일에 충성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것이 자기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행위라면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내가. 내가 한번 만나면 그 얘기 할 거예요, 지금. 내려오면. 왜냐면, 마귀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입혀주는 그 의의 옷, 그 의의 가죽, 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입혀주는 그 의의 옷을 입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또 교묘해요. 그래서 완전히 그걸 부인하면 딱 표가 나죠. 표가 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볼 얘기 다 해요. 다 얘기하면서 거기에 섞어 들어오는 거예요. 뭘로 섞어 들어와요? 자기의 행위로 또 치장하라고 섞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창세기 3장 이미 다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은 오직 그 정결한 짐승의 희생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가려짐을 받아야 된다는 게 이미 창세기 몇 장에 다 나와요? 3장에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요. 가득한 이유는 사람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우리가 우리 좋아서 왔어요? 주님께서 떠밀어서 왔어요? 네. 힘들 거예요. 그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좋아서 왔는지 주님이 정말 떠밀어서 왔는지 사람들은 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간 그 방식이 자기 마음이 또 저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왜 결혼하려고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왜 이 아내와 결혼해야 되고 왜 이 남편과 앞으로 남편 아직 아니죠. 이 총각과 결혼하고 왜 이 처녀와 결혼하려고 내가 물어볼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자기 관용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홍수 심판하죠. 근데 홍수 심판할 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방주를 예배하죠. 근데 약 1년 이후에 방주 안에 들어간 기간이 1년이 넘어요. 1년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정결한 짐승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그 향기를 하나님이 흠향하셨다.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마음의 생각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니까 물로 심판하면 늘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 또 노아 홍수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은 노아가 물에 빠져 죽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방주를 예비했다. 물론 그 내용도 되지만 그럼 그보다 결론이 뭐예요? 정결한 짐승의 희생의 덮어줌이에요. 정결한 짐승. 그러니까 이미 어린 양의 희생이라는 것은 타락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줬고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고 창세기 8장에서도 또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보여주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수호, 3년 된 순양 짐승을 쪼개 놓아라 그랬어요. 고대 언약 체결은 쪼개진 짐승 사이로 같이 언약 당사자가 둘이 같이 지나가요. 네가 나와 언약을 하는데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너 죽임을 당해야 돼. 그래서 언약 베리타라는 말에는 쪼갠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환상 중에 봐요. 자기는 구경만 했어요. 그런데 밤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타는 햇불 형상으로 그 쪼개진 고기살을 지나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언약을 맺었다. 이게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기 목숨을 건 행위란 말이죠.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생명을 건 언약이에요. 우리는 언약 지킬 줄 못할 거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생명을 걸고 언약을 이루어내겠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모세가 나와야 돼. 이런 모세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모세의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켰어요. 광야 40년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윗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모세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신약 성경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한 것이며 자 믿음이 주체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그 네 믿음이 누구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음 없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 때는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 하나님께서 준 믿음 그의 너를 구원한 것이지 내가 믿음 내가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어떤 분이 질문이 있어서 제가 이초석 씨 그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뭐 병자 고친다고 하는데 쉬운 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가 믿느냐 아들이 믿느냐 믿음으로 걷는다. 그래서 다리에 그 아주 오래된 그 영상인데 다리에 이 보조기 끼고 나온 거 있잖아요. 끼고 나왔는데 풀으라 그래요. 믿음으로 걸어라. 못 걸어요. 엄마 손에 끌려갔어요. 근데 그걸 걷는다고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믿음이 강조하면요. 그 사람은 자기 책임이 없잖아요. 안 나오면 누구 믿음 없는 거예요? 네 믿음 없다고. 여자가 병날 줄 믿고 예수님 옷을 만졌다고.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가서요? 예수님에게서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회수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에 구원했다는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주체가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강조하는 동사는 제일 먼저 나와요. 강조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와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한 마태복음 5, 6, 7장에 복 있나니 복 있는 자네 복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에 대한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중에 이 모세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25절 보시면 24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상이 무슨 상이겠어요? 애굽의 보화보다 더 나은 상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찬송이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즐거운다는 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상을 말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까지 하여 참았으며 이게 믿음이란 거죠. 40년 광야에서 또 부름을 받죠. 그래서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는 거죠. 모세가 한 그 모든 사이에 가장 핵심이요 정점이 되는 게 뭐예요? 유월절 핏뿌리는 예식을 정한 거예요. 유월절 핏뿌리는 예식을 모세가 정한 이유가 뭐예요? 장자를 멸하는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라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정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누구 얘기했어요? 아담, 또 누구요? 노아,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 모세. 이 구약성의 전체의 의미죠. 이들을 통하여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대신 죽음. 대신 죽음. 근데 이 대신 죽음은 기계적 대신 죽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와 연합된 죽음. 예수님이 홀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죽는 그 죽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들리심으로 나무에 달린다는 건 십자의 죽음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가 유월절에 뭐 한다고요? 못 박혀야 된다. 나무에 들려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무에 들려 죽으면 세 가지 말씀. 요한복음에서만 세 가지 말. 내가 나무에 들려 죽어야 너희에게 뭘 준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두 번째는요. 내가 그인 줄 알게 하겠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너희를 나에게로 모아서 한 덩어리, 한 몸이 되게 하겠다. 이거 십자가 지기 전에 이 말씀 다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꼭 언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에. 물론 유월절 예비일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도 언제 잡아야 돼요? 유월절 예비일에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최후의 만찬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라.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3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다윗 언약 그 모든 언약들은 결국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모아져요. 그래서 그 언약들을 다 완성하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날과 달과 절기와 안식일 같은 것은 다 그림자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면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거니까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지 말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성령이만 사도들이 어떻게 증거하는가 하면요, 골로새서 물론 바울 서신이고 고린도도 바울 서신인데 골로새서는 날과 달과 절기라는 것이 그림자고 실제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년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 유월절 지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유월절 누가 지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유월절 지킨대요. 그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림자를 붙들면 안 되잖아요. 실체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아, 실체를 붙들어 그림자 붙들면 돼요? 여기 경찰 아저씨 있습니다만은 범인 잡으러 갔는데 범인자를 그림자 붙들고 와서 범인 잡아왔습니다 하면 표창장 줘요? 실제 범인을 붙들어 와야 돼, 범인을. 그림자 붙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붙들어 와야죠. 예수님을 잡아야 되죠. 그래, 구약의 날과 달과 절기 모든 그 언약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본 대로 세례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구약 성경 모두가 세례요한의 손가락에 딱 모아져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전체가 이걸 증거하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 임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요 성령 임하기 전에는요, 구약 성경 안 보였어요. 문자로만 보았단 말이에요. 문자로 보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새 언약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구약도 새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신약도 새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미 바울에게 눈에 비늘이 벗겨져 그드드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가 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로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거 명절 지키지 않은 말이에요. 명절 지키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이 목사들과 모임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로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된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유월절은요, 바로 이어지는 한 주간의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루예요. 하루고 이어지는 한 주간이 뭐예요? 무교절. 누룩 없는 한 주간. 그러니까 유월절 예비일 전에는요, 집안에 뭘 싹 없애야 돼요? 누룩을 싹 없애. 이 율법에 정해놨어요. 누룩을 싹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누룩을 없앤다는 말은 곧 유월절이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누룩 없는 떡과 먹어야 돼요. 왜? 출애굽할 때 아직 발효되지 않는 떡으로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딱딱한 떡을 먹어야 돼요. 누룩 없는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간 떡. 이걸 먹는다면. 그러니까 유월절 되기 전에는 집안에 누룩을 샅샅이 없애서 다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과 말씀으로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원하고 있으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원하십니까? 아마 틀림없이 이 질문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또 내 죄가 모두 용서되는지 안 되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을 잘 들으셨다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밖에 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성경의 약속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위대한 문학가 롱펠로우는 그의 인생 예찬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가야 할 곳 또한 가는 길은 향락도 아니오 슬픔도 아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낫도록 행동하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길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선 한 영혼의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고 세상에서의 향락도 세상에서의 슬픔도 우리가 다다라야 할 곳은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내일이 기다리는 저 천국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힘있는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양 같아서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며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던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상관없이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은 더 이상 다니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어떠한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우연히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환경을 이끌 것이라 생각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 방황하고 계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복음대화방으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방 주소는 www.bbn.org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앨리스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현실의 벼랑 끝에 서본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알아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혼란을 느끼신 순간은요? 누군가는 그것을 두고 마음의 변화라고 일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에게 분명히 실현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예요.
1: 앨리스!
2: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아셨어요?
1: 신문들마다 마약 단속반 급속에 관한 기사들을 꽉 찼었어. 너랑 네 사촌 녀석을 포함해서 그들이 잡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더구나. 우리가 보석금을 지불했다.
2: 아버지, 전 불법 마약 파트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냥 퇴근 후에 그 집에 돌아와 있었을 뿐이었다고요. 하필 그 최악의 시간에 최악의 장소에 있었던 거죠. 제 인생 가장 무서운 날이었어요. 폭발에 무장을 한 사람들이 권총을 겨누고 소리 지르고.
1: 경찰들은 거기가 메스암페타민 중독자들의 집이라고 하던데.
2: 맞아요. 하지만 전 그냥 살 집을 구할 돈을 모을 때까지만 그 집에서 지내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들은 급습 후나 감옥에서도 절 심문하진 않았어요.
1: 그런데 상황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 그게 연방법도 위반했다는 걸 알게 됐어. 최소 징역 15년에서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2: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1: 그래, 말해봐.
2: 저 감옥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이젠 그분의 임재하심이 느껴져요. 어머니 말씀이 옳았어요. 그분은 정말로 살아계세요. 이 말이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실 분이세요.
1: 너 그동안 마리화나 피웠니, 앨리스?
2: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저도 처음엔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제 마음에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분께 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아버지, 정말로 그렇게 하셨어요. 전 예전에 그 방탕했던 아들이 아니라고요. 정말 두고 보세요.
0: 수십 년 동안의 마약과 알코올 중독, 그리고 세 번의 결혼 실패 후에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그의 삶이 산산조각 난 것을 보고 위축돼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관한 내용으로,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앨리스 루카스의 실화 간증입니다.
3: 제 안의 변화를 의심한 사람은 단지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도 의심을 품었죠. 아버지와 저는 늘 위태로운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탱해준 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였죠.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전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국 사촌이 운영하는 메스암페타민 중독자들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는데, 그때 마약 단속반이 급습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전 직장에 갔지만 제가 체포된 사실에 대해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분의 은혜로 덮어주신 것이죠. 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1: 너 아직도 성경을 읽고 있구나. 내 손에 맥주가 들려있지 않은 게 놀랐구나.
2: 아버지, 저 술이랑 마약 다 끊었다고요.
1: 별로 오래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감옥 생활이 너에게 도움이 되긴 했나 보구나.
2: 감옥 생활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1: 아마도 그분이 네 생활비도 도와주실 줄 모르겠구나.
3: 비록 아버지가 저를 돕기 원하셨어도 아버진 당신 나름의 문제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버진 재혼하셨기 때문에 한 집에서 사는 일은 힘들었죠. 그 예기치 못한 무서운 폭풍이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1: 믿을 수 없어. 내가 모든 것을 잃다니.
2: 무슨 일이세요?
1: 내 가장 큰 두 기계 공장이 전부 파괴됐어.
2: 아니, 어떻게 해요?
1: 한 가게는 지붕에 눈이 너무 많이 쌓였어. 그래서 지붕이 무너지면서 안에 있던 고풍스러운 트랙터들이 전부 망가졌다.
2: 아버지, 어떡하죠?
1: 그리고 다른 가게도 불이 나서 전소됐어. 내가 가진 트랙터들이 전부 파괴됐어.
2: 너무 끔찍해요.
1: 둘 다 같은 날에 일어났다. 이건 재앙이야.
2: 아버지, 하지만 보험은 들어놓으셨죠?
1: 아니야, 보험 없어.
3: 농장에서 일어난 위기와 긴장으로 아버진 세인트 조셉에 있는 트레일러를 저에게 빌려주고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낡고 다 무너져 내렸고 가구도 하나 없었지만 그 트레일러는 저에겐 천국과도 같았어요. 하나님과 홀로 있으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변호사 비용을 내지 못하고 빚지고 있어서 차를 구입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머니가 쓰시던 트럭을 출근용으로 쓰라고 주셨습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고 교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마약 문화에 익숙해서 살아온 후라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드디어 옛 마약 친구 릭과의 연락이 닿았답니다. 전 그 친구에게 마약 단속반의 급습과 체포된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을 어떻게 삶 가운데 영접하고 제가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했죠. 전 그 친구가 비웃을 줄만 알았습니다.
4: 그래서 지금은 네가 크리스천이 된 거구나?
3: 그리고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한 1, 2주 동안 나랑 같이 가줄 친구가 정말로 필요해. 내가 혼자 다니기 편한 마음이 들 때까지만 말이야.
4: 그 말 진심이야?
3: 응.
4: 앨리스, 실은 나도 수년 동안 크리스천으로 살아왔어.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안에서 내가 강해지도록 도와줄 믿음의 형제를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해 왔었어.
2: 야, 정말 놀랍다. 와, 하나님은 정말 선한 분이셔.
4: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 그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진행돼가? 법원에 다녀왔어?
3: 하지만 내 재판이 계속 연기되고 있대.
4: 아마도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3: 그 일을 잘 극복해냈으면 좋겠어. 그래도 지금 야간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야.
4: 나도 그래. 나도 시내에 있는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어.
3: 거긴 국세청 사무실이 있는 곳인데?
4: 맞아. 거기서 근무하는 크리스천을 한 명 알고 있어.
3: 다음에 그 문제 직면해야 돼. 밀린 세금이 엄청나거든. 벌금이며 전부다.
4: 우리 그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
3: 하나님께서 너를 내 삶 가운데 다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릭.
4: 나도야.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3: 릭과 저는 거의 날마다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교회에 갔죠. 4개월 반이 지났고 그때 아버지께서 제 변호사에게 전화를 한 통 받으셨답니다. 그 아버지와 저 둘 다 보기를 원했죠. 그래서 아버지와 제가 직접 그의 사무실로 갔고 전 매우 긴장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 대한 기소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저와 아버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일주일이나 지났는데도 저의 지문을 단 한 개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정말로 기소가 기각됐습니다. 전 주님께서 저를 감옥에서 건져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뻤죠. 제가 다 쓰러져가는 트레일러에서 이사를 나와 공원에 있는 더 좋은 트레일러로 이사한 것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셨죠. 그래서 저에게 빌려주신 트럭을 도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교통수단이 전혀 없었죠.
4: 아버님이 왜 너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3: 아버지가 나에게 더 좋은 트레일러를 구입할 여유가 있다면 내 힘으로 차를 사라고 하셨어. 하지만 난 그럴 여유는 없는데 국세청에서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 그들은 내가 소유한 자산은 전부 압류할 거야. 그리고 어쨌든 지금 당장 내 신용도는 너무 형편없고 아직도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말이야.
4: 그래? 함께 뭔가 방법을 생각해보자.
3: 친구 릭은 그날 찾아와서 저에게 작은 중고 트럭을 사주어 제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 후로 곧 국세청에 나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전 지혜를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고 수납처로 가서 제가 체납한 금액을 적어서 서류를 제출했죠.
4: 그래서 그 직원이 뭐라고 그랬어?
3: 이렇게 말하더라고. 당신은 체납한 금액을 전부 다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난 서류를 움켜쥐고 거기서 나왔어. 이젠 그곳에 다시 가기가 정말 두렵다.
4: 아니야, 넌 거기 다시 가야 돼.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과 상의해봐. 그 사람도 믿음의 형제여서 뭔가 해결할 방법을 알려줄 거야.
3: 네 말이 맞다. 주님은 늘 나와 동행하시잖아. 국세청 문제도 도와주시겠지.
4: 너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니?
3: 나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외웠어. 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릭은 저를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그의 친구 사무실까지 데려다 준 후 떠났습니다. 저 혼자 그 대리인과 대면했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증을 나누었답니다. 그는 저에게 봄이 되면 정상적으로 제가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고 국세청에서 나머지 일을 처리하도록 맡기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비록 제가 과거의 빚에 사로잡혀 있는 몸이라 해도 주님께서는 제가 빚진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돈을 갚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중 일부는 돈을 필요로 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저를 용서해 주었답니다. 그 후 직장에서 아내와 이혼한 한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교회에 와서 나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저는 큰 전율을 느꼈습니다.
4: 지금은 그의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오고 있어, 앨리스.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에 대해 전하도록 하신 거야.
3: 난 그저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만 말했을 뿐인데.
4: 주님은 말씀하셨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3: 너 이 말 믿기지 않겠지만 난 네 친구가 말해준 대로 밀린 세금을 납부했는데 그 돈을 다시 환불받았어.
4: 정말?
3: 그래서 혹시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 내가 물었거든. 근데 정확하다면서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야. 나 정말 하나님의 권능에 계속해서 놀라고 있어.
4: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잖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3: 주님은 늘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지.
4: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3: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에 혼자 지내는 건 힘들어.
4: 너희 아버님은 아직도 너랑 말씀 안 하고 계시니?
3: 이런 때면 과거에 했던 그릇된 결정들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아. 오래전에 내 아이들에 대한 친권을 포기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가끔씩 정말 외롭거든. 정말 저는 제 권리를 포기하며 새아버지가 저의 새 아이들을 입양하도록 허락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저는 계속 직장을 유지하고 있었고 회사 내 순위 15등에 들 정도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 세인트 조셉으로 이사하면서 유서 깊은 트럭 회사에 취직이 되었답니다. 이후 그 회사에서 합병이 진행되면서 대량 해고가 있었지만 전 캔자스 시티에 있는 최고의 운전기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예비하심에 계속해서 놀랐습니다. 그 무렵쯤 전 구원받은 지 5년으로 접어들었고 역동적인 크리스천 신우회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 중 한 명은 이러한 저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5: 이봐 루카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다면 어째서 중동에선 그토록 많은 폭력과 살인이 있는 거지?
3: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마, 사탄을 원망해야 돼.
5: 어째서 너의 하나님이란 분은 그것을 멈추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야? 그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잖아.
3: 난 세상 사람들이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않으면서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 그분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워. 세상엔 악의 존재도 있어, 마크.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의 이름은 사탄이야. 그리고 사탄에게 모든 폭력의 책임이 있어. 그는 저에게 욕을 하면서 트럭을 몰고 가버렸습니다. 3년 동안 저는 그 동료의 조롱을 견뎌내면서 하나님께 그 친구와 저희 아버지는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저는 왠지 마크의 집에 잠시 들러야겠다는 마음에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 집에 가봤더니 마크가 성경 요한복음 12장을 펼쳐놓은 채로 식탁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6: 너의 하나님이 날 잠들지 못하게 했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그분은 날 괴롭히시는 거지?
3: 마크,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시고 너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6: 하나님이 날 혼자 내버려 두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응?
3: 너의 죄를 회개하고 네 삶을 예수님께 모두 굴복시켜야 돼. 그리고 그분을 완전히 믿으면 돼.
6: 그럼 크리스천이 되는 거잖아. 난 크리스천이 되기 싫어. 난 크리스천들을 혐오한다고.
3: 그건 너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야. 난 단지 심부름꾼일 뿐이야.
6: 난 너무 괴로워.
3: 마크야, 내가 이 집을 떠나자마자 네가 직접 주님 앞에 네 마음을 굽히고 이렇게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 주님, 정말로 주님이 계시다면, 정말로 제 삶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주님 자신을 저에게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직장에서 마크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와 표정이 달라졌죠. 그는 울면서 급히 뛰어들어오더니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6: 앨리스, 나 어젯밤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렸어. 다른 동료들에게도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걸 말할 거야.
3: 하나님께서는 거의 날마다 싸움을 하는 마약 중독자의 알코올 중독자이며 폭력으로 인해 아내와 아이들을 멀리 떠나보내게 된 바로 이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의 날마다 싸움을 하는 마약 중독자의 알코올 중독자이며 폭력으로 인해 아내와 아이들을 멀리 떠나보내게 된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눈 깜빡할 사이에 돌이키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케 하셔서 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7: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욱 여러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직접 확인하십시오.
8: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물으셨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예수님을 당신의 삶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영접 기도를 하셨죠. 현재 아버지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 중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고 전 여전히 홀로였습니다. 그 후에 패기를 만났죠. 그녀는 미망인이었어요. 얼마 후 전 그녀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선택하신 사람임을 깨달았지만 그녀에게 정식으로 다가갈 기회를 얻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싱글 사역을 위한 아울리치 이벤트를 계획했고 우리 밴드가 그곳에서 연주를 했죠. 그 후에 우리는 정말 자주 만났고 전 그녀에게 제 삶의 모든 것을 고백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에게 사려깊게 대해주었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가끔씩 만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9년 밸런타인데이에 우리는 결혼을 했고 현재까지 함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1: 앨리스, 좋은 소식이 있다.
2: 예, 아버지. 뭐죠?
1: 내가 손녀를 만났다.
2: 그 아이들을 만나셨다고요?
1: 예, 그 아이에게 예수님에 대한 전부를 말했어. 예수님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2: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아마 저에게도 희망이 생길지 모르겠네요.
1: 그 아이가 나를 보고 반가워하더구나. 그리고 내가 떠나기 전 함께 기도했단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울더라, 앨리스.
2: 주님, 감사합니다.
1: 내가 이 얘기를 나한테 꼭 알려주고 싶어서 여기 왔어.
2: 고맙습니다, 아버지.
8: 백유와 저는 여러 주에서 복음전도 집회를 여는 선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앞서서 이러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고 계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0: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오직 하늘의 기쁨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천재들의 지적 능력, 과연 진화론의 결과일까요?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천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원시 인류가 동물로부터 진화했고 그래서 아주 낮은 지적 능력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믿어지도록 유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지적 능력이 정말 그러한 야만적인 시작에서 진화된 결과입니까? 때때로

0: 반면, 천재는 뇌의 전부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째서 진화론적 과정이 애당초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었겠습니까? 훨씬 더 합리적인 설명은 오늘날의 천재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어졌던 지적 능력의 특별한 발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경건이 참된 본질과 신앙적 우려의 특성을 알고자 하는 분과 또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교훈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께 한국어 성경대학에서 제공하는 요한복음 강해를 공부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캠벨 모간의 대표 강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총 20회에 걸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공부하시면 그리스도의 순결한 교훈을 알고 그 깊이로 이르는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지금 등록하여 공부하길 추천하며 주소는 bbnbi.org입니다.

0: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1: 여러분들은 에이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은 주변에서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이 죽었을 때에 그의 호주머니에는 뜻밖에도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신문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봤던지 닳고 달아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제서야 링컨같이 위대한 인물이 사람들의 비난과 자신을 향한 화살을 어떻게 피해 나갔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칭찬 한마디가 링컨으로 하여금 굴복하지 않고 뜻하는 바를 행하도록 격려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말 안 듣는 아이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공과 공부 시작하기 전에 칭찬 한마디로 그를 세워주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또한 더욱 깊어집니다. 현재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모른 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도 주님은 필요합니다. 오늘 BBN 전도 카드를 신청하셔서 여러분 주위에 나누어 주신다면 현재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서 전도 도구로 가시면 전도 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하신 전도 카드는 매수와 상관없이 모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도 카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인생이 이 세상에서가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종말을 넘어서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흙에서 태어났지만은 흙으로 돌아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4: 조용히 해.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제자들은 산 위에 서서 말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제자들 앞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6: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5: 예수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정말 굉장한 약속이지 않나요?
7: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시나요?
5: 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머무를 곳을 준비하러 가지만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8: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5: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 언제인지 아는 것은 너희에게 중요하지 않다. 나를 잊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니 나를 믿고 기다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다시 올 그날과 시간을 아신다.
5: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전쟁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오래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7: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요?
8: 구름을 타고 오세요. 맞죠?
5: 맞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신문에 나지도 않고 문자로 연락이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며 사는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린 사람들은 크게 기뻐할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편인가요? 아마도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편이 되어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 편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그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보금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몇몇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만화, 영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그리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BN은 잘못된 멜로디나 리듬 혹은 가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찬양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무리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찬양이라고 해도 성경적인 정확한 기준에 위배된다면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와 같은 원칙이 언제까지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BBN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순수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찬양을 내보내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에서 들려드리는 찬양은 매우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방송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예수님께서 자기 속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일러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의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분이 다가오는 한 해를 놓고 기도를 하댔는데 어느 날 기쁨을 누릴 여유를 갖고 살자라고 하는 문구가 떠올랐답니다. 왠지 괜찮은 말이라고 생각됐대요. 이분은 평상시에 과로하는 경향이 있어서 즐거움이라는 걸 모르고 살 때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 교훈대로 새해에는 친구들과 좀 시간도 보내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할 여유 시간을 가지면서 일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이 계획이 3월까지는 잘 가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개발한 강좌를 어느 대학과 제외해서 열기로 되었는데 학생들을 모집하고 가르칠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곧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다시 일만 하면서 살게 됐는데 어떻게 기쁨을 누릴 여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기도로 필요한 것을 구하면 기쁨을 얻는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의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기쁨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님이 갖고 계신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구할 때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이분은 매일 밤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만 기쁜 일과 그 예쁜 일, 바쁜 일과 중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기쁨은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우리의 계획 안에 기쁨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우리 뜻대로만 돌아가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의 원천인 성령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우리에게는 지금 기쁨을 누릴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바로 기도할 시간을 갖는 것이죠. 곧 성령님께서 기쁨을 그 성령님으로부터 기쁨을 받는 시간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들이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또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이 휴식하며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성령님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으로 저희들을 다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g입니다. www.aw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이름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BBM 방송은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사역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사역이며 열악한 환경이지만 저희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방황하며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중단 없이 방송 선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함께 기도해주며 후원해주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동역의 마음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BBN 한국어 방송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후원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지금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에 들어가셔서 후원 방법을 읽고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의 동역에 의해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글리브의 유행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죠. 만화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만은 원래 이 책은 18세기 영국의 문학가인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풍자 소설입니다. 그게 보면은 소인국이 나옵니다. 키가 6인치밖에 안 되는 작은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을 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란을 까먹을 때 계란의 넓은 부분을 먼저 깨뜨려 먹느냐 아니면 좁은 쪽을 먼저 깨뜨려 먹느냐, 이것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싸우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소인국 국왕의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계란의 크고 둥근 쪽으로 구멍을 내다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란을 깔 때는 작고 뾰족한 쪽으로만 까라고 하는 법령을 내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반발하는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계란이 크고 둥근 쪽을 깨야 한다고 하는 큰 모서리파, Big Indians, 그리고 작고 뾰족한 쪽으로 깨야 한다고 하는 작은 모서리파, Little Indians로 나누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큰 모서리파가 이웃나라와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3년간을 싸웠는데요, 그들의 결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계란을 뾰족한 쪽으로 깨뜨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사람이 1만 1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계란 한 개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다니 이런 한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소인국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조나단 스위프트가 사소한 것으로 정쟁을 일삼던 당시 영국을 소인배 나라로 풍자한 것입니다만은 오늘날은 이와 같은 현상이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슈, 본질적인 이슈들은 뒤로 두고 작은 것에 매어 달려 시간을 보내느라고 삶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뜻밖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불행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에 매어 살기 때문에 진짜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진짜 긴급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지나가도 무방한 일상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을 해서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지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븐 코비라는 작가가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 일곱 가지 습관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이분은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안을 네 가지 캐리고리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 가정이나 자녀에 대한 문제, 혹은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이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do, 행하라,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사안. 예를 들면은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한다든가 long-term relationship 같은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중요하긴 하지만 긴급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plan하라, 계획하라, 그렇게 추천했습니다. 세 번째 캐리고리는 긴급하지만 사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파이프가 떠져서 물이 샌다든가 급하게 전화가 울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긴급하긴 하지만 중요한 일들은 아니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delegate,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캐리고리가 사소하면서 긴급하지도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가십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남이 이야기하는 것, TV 보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 뒤지는 것, 혹은 여자분들의 습관적인 쇼핑 같은 것, 이와 같은 것들은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는 일에 해당합니다. 한국에 어떤 부인 한 분이 서예를 배웠습니다. 얼마 후에 남편 되시는 분이 보니까 부인의 화장대 앞에 붓글씨로 아주 잘 써놓은 글귀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이런 글귀입니다. 현월에 류화하고 신목이 정휴이라,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신목 막측한 글귀 같긴 한데 그 뜻을 알 길이 없어서 환자를 지금 완단한 사람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아내의 답변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 그건 백화점 정기휴일을 적어놓은 거야. 현월, 현대백화점은 월요일에 정기휴일, 뉴화, 뉴코아는 화요일에, 신목, 신세계는 목요일에 정기휴일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할 일 없이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시간 보내는 것, 이건 사소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eliminate, 제거하라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긴급한 것과 긴급한 것들을 잘 분류를 해서 first things first,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지 우리 인생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열매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을 해서 그것에 집중을 해야지 우리 인생이 건강해지고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반드시 다루어야 될 중요한 이슈가 있는가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넌 이슈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인지 이것을 잘 인식하고 바르게 다루어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고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천 삶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본질적인 이슈는 과연 어떤 것이며 이것을 바르게 다루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영성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여기 세 번째 방문이 나오죠.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고린도를 방문하는 마지막 방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방문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가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이번에는 문제를 제대로 잡고 마무리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것을 확증하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요, 형제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먼저 1대1로 가서 고민을 하되 듣지 아니하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문제의 사안을 제대로 다루어서 더 이상 공동체가 상하거나 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동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이슈들을 제기했습니다. 말씀이 약하다, 변덕이 심하다, 외모와 인격에 결함이 있다, 사례비도 받지 않는 사이비 전도자다, 심지어 우리 12장 17절에 보게 되면 교활한 자가 되어서 속임수로 이득을 취했다, 이와 같은 모방과 비방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확인된 사안도 아닐 뿐더러 비본질적인 이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역자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고 흠잡을 것은 다 있지요. 저도 목회라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완벽하다든가 잘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God knows it. 하나님이 그것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고 복음 위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김동윤 목사님 말씀처럼 허우적 그림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 완벽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가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와 같은 넌 이슈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느라고 정작 본인들이 챙겨야 될 본인의 영성은 놓치고 있는 사실, 이 사실을 바울은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희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가셔서 12장 19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진짜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느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는 이유가 바울 자신을 디펜드하고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덕스럽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게 덕을 세운다는 말은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명상입니다. Building you up, edification, 무너진 터전을 다시 세우고 깨어진 영성을 회복해서 너희들이 바른 신앙 위에 세움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본질로 돌아갈 때에 우리 삶이 아름답게 되고 열매가 극대화되어지는 것인데, 만일 비본질적인 이슈들로 말미암아 나누어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된다면 이건 건강한 크리스찬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독일의 신학자인 루페르투스 멜데니우스라는 분은 유럽에 30년 전쟁이 일어나서 온 유럽이 피로 물들었을 때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귀한 말씀이죠. 본질적인 것에는 자신의 신분이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가 돼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하고 용납해주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다하기만 한다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 그런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본질적인 것에 우리 삶을 걸고 바른 방향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비본질적인 이슈에 묶여서 서로 피를 흘리며 다투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가족이 이 사실을 잘 분별을 하고 정말 해야 될 본질로 돌아가야지 우리 개인의 인생도 바르게 될 수가 있고 교회 삶도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본질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구원과 천국의 소망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만나는 것이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만일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고 다른 일을 많이 하셨더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 본질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참 본질이신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건강하고 또 생기가 넘치는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최소한 세 가지 사실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성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너희들이 다른 문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가장 본질적인 핵심 사안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점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나눠보는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진짜 점검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점검해야 될 첫 번째 사안은 죄악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점검해야 될 문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다시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1차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를 간과한 상태에서는 다른 무엇을 해도 참된 회복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좀 단호한 듯 느껴지는 바울의 메시지를 2절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두 번째 대면할 때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픔의 방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면전에서 쫓겨날 정도로 수모를 당했던 방문, 그때에 바울에게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냥 두지 않겠다. 영어 성경 보시면 I will not spare them,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아주 strong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약의 처방으로 안 된다면 이젠 수술 칼을 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즉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왜 바울이 이토록 이 문제를 수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잘라내고 내치기만 해서 되겠어요? 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독교 핵심은 사랑이고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죄를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차원의 회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암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환자의 몸에 칼을 대는 이유가 뭘까요? 환자가 아파하고 두려워한데도 불구하고 그 몸에 칼을 대고 환부를 잘라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두면 그 암덩어리 때문에 환자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환자를 사랑하는 최선의 길이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죄 문제는 철저하게 다룰수록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휴스턴에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죠. 이 암센터가 31년째 세계 1위의 명성을 얻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병원에는요 암수술을 할 때 어그레시브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도려내기 때문에. 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는 암과 같은 것이어서 그냥 두면 둘수록 우리를 상하게 하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룩처럼 번져서 공동체를 상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단호하게 다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기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딴 문제는 몰라도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죄에 대한 말씀이 좀 사라져가고 죄라는 단어가 점점 자취를 감추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 대신에 상처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이 상처라는 말을 쓰게 되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너도 빅팀이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고 sexual preference, 이 성적인 취향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sexual orientation, 성적인 성향이다. 사실 LGBT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단어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즉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태생적인 본성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미국 어떤 목사님은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쓰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Non-traditional way of shopping, 비전통적인 쇼핑 방식. 여러분 죄를 이렇게 미워한다고 해서 죄가 죄 아닌 것이 될까요? 아무리 미화를 하든 아무리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든 죄는 죄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셨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셨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시리얼하게 다룬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죄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대가 지불은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대가 지불을 대신 주신 사건이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죄를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흘린 보혈을 통해서, 그 피뿌림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는 죄악이 씻겨져 나갈 때에 참된 생명과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죄를 가슴에 품은 채 고통 중에 사는 분이 계시나요? 가슴이 움켜잡는다고 해서 죄가 떠나가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죄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다 토해낼 때에 우리 가슴에 어리진 죄들이 풀려지게 되고 새로운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바른 크리스천 삶을 살리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 바로 죄를 십자가 앞에 가져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안은 능력의 원천에 대한 것입니다. 능력의 원천이 분명해야지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삶의 본질은요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서 심판을 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죠. 그러나 단순히 심판을 벗어나는 것, 이 소극적인 삶이 성경에 제시하는 크리스천 삶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 이상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마땅해야 될 하나님 나라 사명을 이루어야지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수임받으려면 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능력의 원천이 다음과 같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요청했던 요구사항 하나가 나옵니다. 진짜 당신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가, 그 증거를 보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당신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이 사실을 증명하라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연약한 분이 아니라 너희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강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자이다, 이 사실을 말씀한 후에 4절에서 실제로 그가 가진 능력의 원천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연약하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성을 가지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한을 받을 수 없지 않았겠는가라고는 해석이죠. 두 번째 해석은 진짜 약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약해지신 사실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정말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비우셨다는 이야기.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연약한 자처럼 붙잡혀서 처형당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십자가까지만 보게 되면 참 예수님 무능력해 보이고 허무하신 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우리 말씀에는 그러나 다른 단어가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알라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But yet, 십자가 사건으로 연약한 것처럼 처형당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여기 살아계신다는 이 표현이 present tense입니다. 살아셨다는 것이 아니라 he lives by God's power,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참된 원천이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해야 될, 바울의 사도직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strong한 에비던스가 뭘까요? 바울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능력의 원천이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움과 제 심령 가운데에 이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단순히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말씀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체험해야지 여러분 인생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선포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구를 말할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포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몸에 나타날 생명의 능력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제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여러분 인생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혼자힘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 뭐 경제적인 고난의 문제, 질병과 고통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혼자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데요, 혼자힘으로 절대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은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능력의 주님을 붙잡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운 축복의 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중에 3분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데요, 그게 올라온 간증 중에 이런 간증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인데요, 이 자매님은 평탄하게 한국에서 문제 없이 사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남편은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고 본인도 최선을 다해 잘 사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유방암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평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갓집 가는 것도 피하며 살던 사람인데 자기 몸 안에 죽음의 세포가 있다는 사실 앞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의 요청을 따라서 8번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28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지 않았대요. 이 자매가 교회를 다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재발하면 어떡하나, 다른 곳으로 퍼졌으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과 걱정으로 나를 보내니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쇠약해져 갈 수밖에 없죠. 그러던 날 마태복음 14장 31절을 읽다가 이분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게 보게 되면 주님이 풍랑 속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손으로 잡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씀이 나와요.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본인이 허우적거리면 물에서 빠져나올 줄 알았지만 노웨이, 허우적거린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를 붙잡으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쉽게 표현하면은 믿음으로 예수를 붙잡지 않는 것이 된 책망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 자매님이 내가 그동안에 주님의 손은 붙잡지 않고 혼자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매일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좀 몸은 힘들었지만 스케줄을 조정해가면서 지체들의 모임에 나가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계속 보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마음 속에 기쁨이 생기게 되고 능력의 임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령 속에 부활의 생명이 일하는데 암세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이 종양이 점점 줄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악성이 아니라는 판명까지 나오게 됐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부활의 주님이 내재하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능력을 붙잡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절대로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혔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예배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서 믿음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풍랑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크리스천 삶을 누리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이 진정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중요한 사안이 구원의 선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본질적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고 컨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는 비본질적인 이슈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이런 것입니다. 오케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건 저런 이야기를 하건 that's okay. 너희가 편을 갈라서 아볼로를 쫓아가건 나 바울을 쫓아가건 아니면 개발을 쫓아가건 that's fine. 그러나 너희들이 한 가지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이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고 컨펌해 보아라. 만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심을 확증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You may be lost. Maybe 버림받은 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는가? 이 사실을 컨펌하고 확증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마치 기초가 없는 집처럼 무너지게 되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사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당연히 구원받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교회 다닌 것만으로 구원을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을 받는다든가 경력을 많이 쌓게 되면 구원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큰 직분을 받아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You may be lost. 여러분은 maybe 버림받은 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구원자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를 맺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바른 궤도로 올라오게 되고 진정한 차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과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뭐 사실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긴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다른 것입니다. 이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는 말은 그것을 받은 우리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실제로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삶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죄수가 사면장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옥에서 나와서 실제로 그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려야지 사면장을 받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사면장을 받아 들고도 스틸 감옥 안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그에게 주어진 사면장의 축복은 본인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현실이. 오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위대한 구원이 어떤 선물인지를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구원에 담겨있는 축복을 나의 소유로 삼지 못한 채 마치 고아처럼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뜻밖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이런 예화를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줄까 물었을 때 그 아들은 멋진 스포츠카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실제로 차를 보여줬어. 이런 차를 너가 사면 좋겠다. 얼마나 아들이 익사이딩한지 졸업식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졸업식을 하는 날 아버지가 준 선물은 성경책 한 권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실망하고 없앴던 이 아들이 그 책을 자기 방에 던져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되어서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았어요. 세월이 제법 흐르는 날 집으로 한 통의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에 참석하라고 하는 그런 전보였습니다. 아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옛날에 자기 방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자신이 던져버렸던 성경책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얹혀져 있었습니다. 무심코 그 책을 펼쳐보다가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cashier's check, 당장 돈을 쓸 수 있는 지불 가능한 책 하나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수표의 발행 날짜를 보니까 자신의 졸업식 날이었고 그 금액은 exactly 그 차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관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too late.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신 이후였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경험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사장시키며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케이스.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구원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셔도 믿음으로 열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0: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아침 여러분의 심령을 열고 주님께로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야지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아야지 생명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천국 소망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밖에 내어놓고 주님을 여러분 심령소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성령님 나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혼자임으로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분이 혹시 있다면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풍랑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 힘으로 이 팬데믹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고 건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저 앞에 나가셔서 부활의 능력의 주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나에게 참된 회복과 치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시든지 전심을 다해 부르짖으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유의 사건과 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윤은주 강사의 분단시대의 고통, 남북한 인권 문제를 통일 선교 관점에서 돌아보기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3: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통일선교 이 개념도 사실은 낯설거든요. 선교사님들한테 통일선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좀 불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통적인 선교는 막 오지에 다른 different 그 문화권에 가가지고 막 그 힘들게 사역하는 것을 선교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통일선교 딱 이러면 어디 선교지 갔다 왔어 이렇게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교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교 개념에 대해서 변화를 좀 보였었던 히스토리가 쫙 있는데 이 우리 복음주의 그 진영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사실은 좀 잘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부터도 그랬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와 더불어서 선교관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의 그 사회적인 실천이 달라지는지 이런 모습을 좀 점검하면서 그런 맥락 하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또 분단을 이해하고 남북한 인권을 분단과 관련해서 이해하고 그런 위에 통일선교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트로만 하는데 벌써 한 5분이 지나버렸는데 괜찮아요. 빨리 할 수 있어요. 목사님께서 워낙 잘 이렇게 다져 놓으셨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예수의 증인 크리스찬의 미션,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이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여러분 익히 아시는 이 본문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김혜곤 목사님의 그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 증거되었었던 당시의 컨텍스트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학부에서는 경영학을 하고 대학원 그 석사에서는 선교학을 하고 박사과정으로 북한학을 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저에게 그 주어진 사명은 선교학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교 신학도 있고 선교학도 있고 그냥 일반 신학도 있잖아요. 신학 고등코너에 다니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접근하는 것은 선교학적인 접근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김혜건 목사님께서 성서신학 및 일반 신학 백그라운드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쫙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선교학적인 측면에서만 여러분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성경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 뭐 가르치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통일선교, 통일 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것에 대한 저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 자신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컨텍스트 얘기를 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기초로 해서 이제 교회가 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적인 선교관에 따라서 이렇게 선교, 해외 선교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팩트 자체를 전하는 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이해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컨텍스트 이야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당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잡혀가는 그런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법정에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 블레스피미 신성 모독죄로 처형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 1세대의 그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 했었던 고백하고 질량이 다른 거죠. 그리고 전혀 다른 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이 공생의 그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Kingdom of God은 예수님께서 처음 개발하신 터미널로지입니다.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그 마태복음 28장 굉장히 유명한 선교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마크 빨간색 그 붉은색으로 마킹한 요 구절이 저에게는 굉장히 더 어필이 되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고 제자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죠? 지키게 하라. 이런 식으로 강조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고백은 일단 크리스천으로서의 기본이고 시작점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의 티칭의 그 내용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1세기 크리스천들한테는 굉장한 챌린지가 됐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목숨 내놓고 하는 고백이었지만 지금은 달라진 상황이잖아요. 달라진 상황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으로서의 우리의 임무가 다는 아니라고 저는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일생을 돌아보면 항상 이 티칭과 힐링과 그다음에 액션이 같이 가잖아요.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항상 산상 설교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슈에 대한 설교나 가르침이 있은 후에 항상 앉은뱅이로 고치시던가 병든 자를 고치시던가 귀신을 내쫓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티칭뿐만 아니라 그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보여주심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해 오셨죠. 공생애 동안에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행하셨었던 그 배움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청중이 누구였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던 그 누구를 대상으로 예수님은 가르치고 다니셨을까요? 이거 굉장히 쉬운 거야. 다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죠. 그죠? 유대인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머릿속에는 당시 예수님 당시의 크리스천들의 세계관은 구약적인 세계관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뭐 역사적인 사건들, 그다음에 모세 오경이 가르쳐 준 그 언약 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능통했었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라면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티칭을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본인 스스로도 말씀하셨지만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요것을 예수님 그 티칭의 가장 중심에서 읽고 봐야지 되는데, 그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랑의 그 구체적인 행함을 요구받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적인 맥락 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면 사실은 흔히 말하는,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 개인 구원 혹은 영혼 구원 그리고 뭐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링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제가 이제 김혜곤 목사님만큼 이렇게 박식하지가 못해서 그 컨텍스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못 드렸는데 다행히도 김혜곤 목사님께서 그 우리의 상상력을 좀 자극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 수 있으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도 우리가 선교학적으로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아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티칭 중에 그 팔복설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우문을 던졌는데 여러분께서 현답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만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지 않으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야말로 기복신앙이라는 그 비판을 받지만 기독교야말로 복의 근원을 알려주는 그런 종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셨으리라고 믿어요. 팔복에 대해서만 보자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궁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저런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본문은 안 가져왔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셨고, 그죠? 여러분 익히 아시죠? 이런 식으로 엄청난 복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받고 싶은 복이 달라지더라고요. 맨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좋아, 기복은 아니지만 복이라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을 갖자 이러고 딱 봤는데 뭘 받느냐면 그냥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상급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받고 싶은 복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뭘 픽할까 하다가 마음이 청결한 자를 픽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그리웠고 제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너무 많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 그 관계의 회복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했을 때 그 관계의 회복의 깊이가 뭔지를 궁금하게 됐어요. 뭔가 그것이.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청결한 자가 내가 받고 싶은 넘버 투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여러분 졸리실까봐 드리는 질문이에요. 네, 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뭐 무슨 신비주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하나님을 보고 듣는 걸 가르쳐 준다는데 많이 따라다녔어요. 보고 듣는 걸 많이 이렇게 배워주셨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끗해야지 되는데 그 소통의 랭귀지는 성경이더라 이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인간의 이 역사 과정 가운데 다 써놓은 하나님의 그 편지,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김혜건 목사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래서 굉장히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는 그 방식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성경을 한 15번 정도 읽었나 그랬는데 그때 제가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신학교 들어간다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바울도 들어가기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 그 서신해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저자가 와도 들어가지 못할 거야 막 이렇게 일컫는 장로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무슨 교단 문제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간과 소통하는 랭귀지는 바로 성경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성경 열심히 읽었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도 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좀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만들었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챌린징 하면서 막 보여달라고 뭐 그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계시가 열렸다고 그러고 뭐 환상을 봤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가서 또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워서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나요? 이런 걸 했었는데 anyway 마침내 보게 됐어요. 그 이야기인데 오늘 주제랑 맞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 본문에서 나와 있는 제시하는 이런 어떤 way of way of 뭘까요? salvation일까요? 아니면 뭐 recovery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그 회복하는 과정이 그냥 그 문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적용을 시켜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제가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다음 복을 픽하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저에게 다가왔었던 챌린지가 됐었던 복은 화평케 하는 자. 왜냐하면 제가 코리안 컨텍스트에서 살고 있다 보니 남북 간의 갈등 무지 많잖아요. 그리고 그 북한으로 말미암아 남남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텍스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다가 보니까 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챌린지 받게 됐고 그다음에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뭐야? 라고 봤을 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뭐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이 이걸 답을 해야지 돼.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었죠. 이 당시 컨텍스트는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에게 미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증거하는 것인과 더불어 어떤 컨텍스트에서 제가 속한 현대 한국 사회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다음에 그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일과 더불어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내가 수행하는 것이 나의 미션이다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제가 많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화목, 화평, 평화, 평강 이런 단어에 제가 꽂히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가져오지 못했지만 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도직, 평강의 사도직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향해 보내신 화평케 하는 그런 사신이 바로 우리다. 이런 그 성경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구원이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잖아요. 그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Free from. 그러면 그 이후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Free for.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과정.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이 필요한 거겠죠?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저의 그 신앙의 뿌리는 굉장히 보수적인 뿌리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같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죠? 네라고 대답해 주세요. 이제 선교 패러다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남북한 인권 문제, 통일 선교 이게 어떻게 링크가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내에서 이 선교 패러다임이 어떤가에 따라서 굉장히 그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소콜드. 근데 저는 예수님이 아까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말씀드렸듯이 문자적으로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근본주의자라고 한다. 근데 저는 그 글씨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진리가 지금도 현대사회에서도 워킹한다 그렇게 믿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선교 패러다임에 따라서 뭐 이게 구원에 대한 혹은 선교관에 대한 아니면 복음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이렇게 뭐 좌다 우다 이렇게 갈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복음의 그 진리의 말씀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답을 얻을 수 있어야 그게 진리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2월 31일날 한 해가 바뀔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신명기적인 컨텍스트처럼 올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데 감사하고 뭐 제가 잘못한 것 부족한 것 이랬습니다. 저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도 저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 갱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죽어있는 텍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그 큰 능력이 된다는 그런 것들을 자신의 삶으로 입증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라야 진리가 진리가 되는 것이고 빛 대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흔히 아시는 그 보수적인 선교관은 개인 구원.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선교관, 즉 개인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해야지 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해야지 된다. 이런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저는 definitely 이게 기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처치 플랜팅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가서 처치 플랜팅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미션이에요, 그게. 저는 그런 소명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하는 편이에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 처치 플랜팅 너무나도 당연하고 맞다. 그러다가 이제 범위를 넓혀서 타문화권에 가서 전하는 것을 해외 선교라고 그렇게 하죠. 제가 플러에서 신학을 하지 않고 선교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1900 언제부터일까요? 1952년부터 세계적으로 이 진보적인 선교관에 대한 이슈가 생깁니다. 그 사회적인 구원도 필요하다. 뭐 인간이 영혼으로만 존재하냐? 그런 챌린지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인권이 굉장히 열악한 현장들이 있잖아요. 막 노동 착취가 되는 현장.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데려다가 하루 종일 일시키는 현장. 우리나라에도 1970년도에 한참 개발을 시작하면서 그런 식으로 여공들이 사실은 미싱 돌리면서 가발 공장, 완급 공장 이런 거 그렇게 하면서 산업을 이루었었거든요. 그런 시절에는 인권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현장에서, 그런 컨텍스트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은 시간이 짧고 제가 뭐 히스토리를 나누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했지만 하나님의 선교, 인간화, 오늘의 구원 이런 선교 개념은 1952년부터 이따가 차트가 나오겠습니다만 2013년 WCC 그 총회 때까지 계속 디베이트를 하면서 막 엄청나게 유명한 선교 그 학자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룹그룹 회의하고 이러면서 발달시켜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칼 하르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교 이 말을 이제 처음 선교 그 분야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칼 바르트께서 설교를 하셨었던 그 맥락에서 이제 나온 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얘기인데 김혜고 목사님께서 많이 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예수님이셨고 그것이 바로 선교의 기초였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선교계에서는 선교업계에서는 이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교단이나 선교단체나 이런 그 미션 필드에서 그 주체가 그런 분들이 사실은 자주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좀 뭐라 그러나 한계가 드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선교 아니면 선교 교단의 선교가 아닌 하나님 보내시는 온 세상을 향한 선교다 이런 개념이 1952년 선교대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장이 옳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진보적인 세계관 혹은 진보적인 선교관은 이렇게 형성되어 왔다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흐름 속에서 1975년 나이로비 WCC 총회가 있는데 이때에는 이제 복음에 대한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주로 이제 인권에 대한 강조가 이어지는데 그 근거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평등하며 존귀하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의 유린들을 확인하며 바로잡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활동적이 되도록 한다. 이 아래 그 문단에 있는 말씀은 그 문장학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권의 어떤 그 어려움을 확인하며 바로잡는 일을 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복음이 추동력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어때요? 이런 얘기들을 보시면서 복음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Make sense? 네. 그 맥락을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슈를 바꿔서 그러면 인권이면 인권이라는 그 워딩이 들어가면 그러면 다 복음인가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컨대 동성연애자들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동성연애자들의 그 소수자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마고 다이하고 부딪히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고 했을 때는 창조 질서 속에서의 인간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회복을 위해서 인권이 필요한 것이지, 그죠? 이마고 다이를 이렇게 부정하는 것으로서의 인권은 사실은 맥스에스 하지 않죠. 기독교 베이스에서는. 그런데 북한 인권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인권이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지셨는데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북한 인권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WCC 총회에서의 해석은 진보적인 선교관에 따른 해석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인 선교관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진보적인 선교관을 통해서 어떤 그 기독교의 역할이 있었냐면 인권에 대한 이슈가 그냥 일반 세상에는 없을 때 크리스찬들이 나가서 인권운동 가장 손들고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고 외국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회적인 인권 이슈에 달려가서 뭐 노동자들, 빈민들, 거리의 빈민들, 수많은 그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했었던 분들은 이런 진보적인 선교관을 토대로 했었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보수적인 선교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긍휼 사역, 그죠? 돌아보는 사역 그런 것들도 많이 하셨었죠. 근데 그 이야기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910년도 에딘버러 세계 선교대회가 전 세계 교회가 모여서 선교대회를 치른 최초의 선교대회예요. 1907년도 평양 부흥 얘기는 여러분 아시죠? 많이. 1907년도가 굉장히 그야말로 골든 에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양에서는 그야말로 평양 불이 떨어졌으면 제가 공부했었던 LA에는 아주사 거리가 있는데 그 1907년도에는 아주사에 또 불이 떨어져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 집회에 모여서 가느냐고 술집이 문을 닫는 영국의 그 웨일즈 지방에 부흥이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1900년도 초기에 그 전후로 해서 많이 일어났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학생 그 선교단체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뭐 존 모트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우리나라도 뭐 그 미션 스쿨 같은 것들이 생기고 막 그랬었던 때가 1900년도 전후예요. 그러다 보니까 1910년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선교 현장들에서의 이야기들 그다음에 뭐 미션 그룹들이 있으니까 우리처럼 컨퍼런스를 한 거죠. 그게 최초의 1910년도 에든버러에서 있었던 선교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쭉 오다가 쭉 못 왔죠. 세계 1차 대전이 터지는 바람에.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1948년 UN이 생기고 WCC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1952년 빌링겐 데이 IMC 대회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뉴델리 총회 이렇게 오다가 문제의 1968년. 1968년은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뭐라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마틴 루터 킹 뭐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났었던 해예요. 그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 대회 때에도 그런 이슈들을 다루게 됐고 인간화 문제가 이제 대시가 됐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까 그 제가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복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권 문제로 이렇게 가버리고 하니까 전통적인 선교관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놀라신 거예요. 어마뜨거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선교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있지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974년 로잔 대회. 존 스토트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존 스토트가 기초한 선교 이 개념이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진보적인 분들이 막 이렇게 나가니까 이 복음을 기초로 해서 그 사회적인 그 책임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수적인 흐름은 이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면서 진보 보수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져 왔었던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뿌리는 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보수적인 제 아버지 쪽으로 5대감 있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 제자와 배웠었고, 김혜건 목사님한테 이제 그레이지에탄 후에는 또 배웠었고, 엄마는 오카노 목사님, 아빠는 김혜건 목사님, 뭐 그런 식이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그걸 밝혀라, 디시플린, 그런 배경을 밝힌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보수적 성경 개념과 진보적 성경 개념 두 가지를 가지고 봐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북한학을 하면서 사회과학을 하다 보니까,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개인과 그 구조, 행위자와 구조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개인과 구조, 구조와 행위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정치학이나 뭐 사회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구조와 행위자를 통해서 이 아웃세계를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개인과 사회 뗄 수가 있나요? 가정에서는 개인이지만 사회에서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넌센스예요. 개인구원이냐, 뭐 사회개혁이 사회구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넌센스고, 이거를 다 봐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보수적인 선교 흐름을 통해서 개발한 선교의 자산 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다음에 진보적인 선교 개념, 이렇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굉장한 스토리들이 있어요. 막 거기에는 뭐 이걸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잡혀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 자신의 그 전 재산을 헌신한 사람들도 있었고, 굉장한 그런 히스토리 속에서 이렇게 정립되어진 이 개념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굉장히 폭넓은 세계관을 갖는 거죠. 선교 패러다임을 갖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양사이드를 다 경험하면서 느낀 바는, 보수적인 그 아까 올라가서 이 개인구원, 그다음에 이쪽 보수적인 선교관을 이렇게 중점을 두시는 분들의 장점과 약점, 강점과 위크 포인트가 있어요. 강점은 뭐예요? 크리스티니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이게 강점인데, 단점은 뭔가 너무 배제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배제한다. 진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역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금식하면서 강의를 하려니까 말이 떨리는데요. 주님 힘을 주셔서. 자, 그래서 진보적인 선교관의 강점은 뭐냐면, 일반 그 사회 안에서 인권 이슈를 다룰 때 너무 좋아요. 인권 이슈를 다루기에 좋다는 얘기는 그 사회에서 어떤 선도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적인 맥락에서도 70년대 한국교회 진보적인 분들이 인권운동 무지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는 진짜 굉장히 이렇게 빛났어요. 어두워 있고 시민사회도 잘 없고 오직 그 산업화에 열중하고 있었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어린 여공들을 위해서 누가 아무도, 그럴 때 혹시 전태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태일도 창현교회 주일학교 교사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챌린지를 하고, 그 전태일 죽음 이후로 한국교회가 굉장히 각성을 하고, 대거 노동운동, 그때는 노동운동은 아니고 인권운동이었어요. 인권운동으로 희생을 많이 치르면서 헌신을 하셨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분단구조 이야기로 넘어가면, 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민족 분단으로 인한 왜곡된 삶의 정황을 바로잡는 일이 곧 저는 통일선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민족 분단으로 인한 왜곡된 삶의 정황 속에 저는 남북한의 인권이 다 있다고 봐요. 70년대가 그랬어요. 70년대면 인권운동을 하면 빨갱이다 이러면서 잡아가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10년 투쟁을 하다가 한반도에서 인권이 증진이 되려면 분단 구조가 해소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모든 분들이 80년대에는 통일운동으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80년대 통일 이야기하면 또 빨갱이다 이러면서 잡아갔습니다. 지금 통일운동하는 사람들하고 맥락이 너무 달라요. 마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잡아가졌던 그 시절과 지금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다른 맥락을 썼던 것처럼, 선교관에 있어도 우리 삶에서는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 인권 하시는 그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자주 말씀을 드려요. 이 북한 인권의 문제는 북한 인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의 문제다. 남북한 인권의 문제다.

0: 유지를 해야지 돼요. 한 해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38조가 한 해, 올해의 국방 예산이었는데 약 10% 정도 됩니다. 자, 강제로 군대 가야 되잖아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그 떠도는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그 첫사랑 실패율이 군대를 가기 때문에 많아진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딱히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제 와이프가 있어서 좀 곤란한가요?
1: 별로 아닌 것 같아요.
0: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네, 우스갯소리였었겠죠. 근데 군대 내 그 사망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뭐, 윤일병 사망사건, 막 린치당해서 죽기도 하고. 제가 조사해봤더니, 2000년대 자료가 한 해에 평균 125명이 군대에서 사망사고로 죽어요. 근데 그 중에 반이 자살로 죽어요. 그러니까 뭐 관심사병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3: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방송이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매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였는가라고 결산하면서 여러분에게 저희가 얼마나 순수한 복음 방송인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분들이 말씀으로 성장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저희 방송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성경대학으로 그분들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복음 증거 사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BBN 방송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저희 방송을 소개해 주신다면 복음이 전해지는 이 큰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갈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분들께 저희 BBN 방송을 알리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BBN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이 시간에는 애틀랜타에 있는 꿈꾸는 자 한인 침례교를 다니고 계시는 손종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못생기고 뚱뚱하고 변변한 직장도 없어 전학이 외판원 생활을 하던 영국의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브리티시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에 나와 일약 대스타가 되어 유튜브 조회 숫자 2억이 넘는